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서영도 김율희 빈산에 봄비 내리고 고구미님께서는 fretless might have been. I can't really tell whether it's a fretless. It sounds like an acoustic bass, right? But just a fabulous collaboration of using bass like a traditional instrument. 뭔가 이렇게 가야금이나 거문고 같은 그런 어떤 이 텍스처로 주법으로 또 이렇게 연주를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Very, very, I don't know, fabulous. All I can say is fabulous. So, 빈산에 봄비 내리고는 이 가사 내용이 원래 이제 원 제목이 이 공산 춘우도라는 이 중국 청대의 군인 학자이자 또 시인이었던 대희라는 분의 이제 원작 공산 춘우도를 약간의 각색을 통해서 가사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So the lyrics were adapted from 공산 춘우도, which was a poem by a poet and a painter and scholar from China's Qing Dynasty, I think. 그래서 첫 번째 곡 서영도 김유리 빈산에 봄비 내리고였습니다. Maybe one more track from that same album. 요번은 이제 정표라는 곡인데요. 이거 역시 이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 허난설원의 시를 약간의 각색을 통해서 가사로 이렇게 만든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곡인데 역시 멋진 곡이었습니다. So again, this one was an adaptation of a poem written by one of the Joseon Dynasty's female poet, 허난설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영도 김율희 정표

사형도 김유희 정표와 love the context of this 국악 and with just a very minimal instrumentation, bass and 판소리. So 정표 was adapted from adaptation of 헌안설원 조선 중기 조선 다이너스티 poet 한시 견흥. 에서 이렇게 약간의 각색을 거쳐서 가사로 탄생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e listen to a couple of tracks from this album. You should check it out. 다른 곡들은 조금 더 이제 편성이 돼 있어서 편곡이 돼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발표된 서영도 김유리의 정담이라는 앨범입니다. Please do check it out.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어가는데 서영도 is known for his, you know. A lot of work with the as a session bassist. He's been just a prolific last 10 to 20 years as a session bassist. But just like he's been busy with his own project as well. And one of which was 서영도 Electric Ensemble. 서영도 Electric Ensemble이라는 그런 밴드는 8피스 밴드예요. 그래서 이 재즈씬의 어떤 거의 스타크 플레이어들이 다 이제 포함된 그런 밴드입니다. So 서영도 Electric Ensemble features all the all-star players from the jazz scene. 기타 정수욱 씨, 신현필 색소폰, 한웅원 드럼, 배선영 트럼펫, 김지석 색소폰, 키보디스트 민경인. So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Korean jazz scene, there are best players out there. 굉장히 큰 밴드인데 브라스까지 이제 포함된. 앙상블의 이제 3집이 발표된 게 이제 몇년 되었었는데, 가물거리는 세상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3집이 발표됐었는데, the third album was titled The 가물거리는 세상, and it featured a lot of vocalists, the album. 다양한 보컬리스트도 기타리스트들이 피처된 그런 앨범이었는데, and one of my favorite track is the same titled, eponymous titled, 가물거리는 세상, and this one features the vocalist 백현진. 요즘에는 뭐 배우로서도 엄청 활동하고 계시죠, 백현진 씨가 피처된 멋진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서영도 Electric Ensemble featuring 백현진, 가물거리는 세상.

가물거리는 세상 서영도 Electric Ensemble featuring 백현진. I don't think there is anybody in the Korean music scene who can sing this song like 백현진. 이 곡을 어떤 다른 어떤 보컬리스트가 또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Amazing track, I think. 진짜. 진짜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unfortunately not that many people know about this song. 이 곡에 대해서 많이 모르신다는 게 굉장히 좀 그런데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발매된 가물거리는 세상 동타이틀 앨범이었는데요. So let me leave you with a track from 백현진. 그래서 서영도 씨에서 약간 백현진 씨로 이어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Of course, 백현진 is known as a very you know active as an artist, as a musician, of course, and also as an actor too. 요즘에는 배우로서도 정말 스크린을 통해서 많이 악역이긴 하지만. 뵐 수 있죠. 백현진 씨. 연기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So we're going to leave a song called The Pit by 백현진, which was released in 2019.

이 빌드업은 진작에 해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한 뮤직비디오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 theme that I, dealt with on this segment a couple of weeks ago as a build-up, but I haven't really quite gotten to the conclusion, the finish line. 2주 정도 전에 이 국내

So these musicians were unknown at the time, pretty lesser known, and that's kind of surprising because these artists left a great mark in the Korean music history. 거장들의 어떤 거장들이신데 그 당시에는 무명이었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발굴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85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럼 빌드업이 무엇인가? So you might be asking, what is the build-up, right? 올해 초에 바로 이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라는 타이틀로 앨범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So earlier this year, 최성원 actually came up with a reboot version of 우리 노래 전시회. That is a reboot in 40 years. 40년 만에 이제 리부트라고 할 수 있고 최성원 씨가 직접 총괄 프로듀싱을 하고 여러 명의 굉장히 개성이 강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앨범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So 최성원 was the executive producer. He oversaw the whole operation as a producer, and he also participated as a lyricist and also composer in a few tracks as well. 그래서 이 곡들을 좀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리부트 앨범인데요.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 제목 자체가 벌써 다시 서울로입니다. The title of the first track is Back to Seoul, which is kind of a very interesting juxtaposition with 제주도의 푸른밤. 왜냐하면 이 제주도의 푸른밤이 이 최성원 씨가 만든 곡인데 그 당시에는 제주도로 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시 서울로라는 제목으로 첫 트랙을 이제 딱 시작을 했다는 게 어떤 시대의 여정 같은 그런 I don't know. It just gave me a really interesting impression to start this album. Seems like a sort of a I don't know. Very interesting journey back to Seoul. 그래서 Lady on the Hill이라는 듀오의 곡인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서울로.

Lady on the Hill 다시 서울로 from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 which was a sort of a reincarnated, version of 우리 노래 전시회.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푸른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 제주도의 푸른밤에서 다시 서울로. It just feels like a journey of the times, you know, moving from 제주 back to 서울. It could be just a personal narrative of Mr. 최성원, but I felt that way. 그래서 이번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 중에 알려진 분이 많지 않습니다. Probably one of the most known act that participated in this reboot version was these duo, 여유와 설빈. 뭐 지금 여유와 설빈 인디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멋진 음악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분들인데 they are actually from Jeju too. 하지만 여유와 설빈 곡이 참 저는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생각은 자유라는 곡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사가 상당히 좀 특별한 또 오마주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여유와 설빈 생각은 자유.

여유와 절빈 생각은 자유. 보우님께서 일종의 오마주 곡이군요. 한국 대중음악과 음악가들에게 보내는. Yes, exactly. Homage to some of the legendary musicians. If you listen to the lyrics carefully, there are references made to some of the legendary folk musicians like, John Lennon, Bob Dylan.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한대수 선생님, 또 김민기 선생님 이분들에 대한 레퍼런스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좀 줘요, 목말라요, 사랑을 주세요. 아무리 원해도 비는 안 와요. 한대수의 노래처럼 살고 싶어요. 행복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긴밤 지새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고운 아침 이슬처럼 김민기의 노래처럼 걸어갈래요. 서러움 버리고 걸어갈래요. I think that is just a beautiful homage to and made to legendary musicians in Korea and abroad, right? And it makes sense musically too. 참 음악적으로도 너무 이 웃음짓게 하는 그런 레퍼런스이자 오마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Love that track. 여유와 설빈, 생각은 자유. 오늘 we're listening to songs from the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 which is a reincarnated album produced by 최성원 of formerly of 들국화. 포크 곡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곡 같은 경우는 최성원 씨께서 직접 작곡에도 참여하신 곡입니다. This song actually has 최성원 partaking in as a producer and also composer. 들어보실까요? 한가은의 곡입니다. 딱 좋은 하루.

listening to Intaeun 아주 조금만 and before that was 한가은 딱 좋은 하루. We are listening to songs from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 들어보시면 요즘 포크의 이 조류와는 또 다른 느낌의 그렇죠. 다른 분위기로 좀 환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It has a feel that's different from the current wave of folk music, sort of a shift in mood that also feels like a breath of fresh air. 뭔가 이 최성원 씨 때문에 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think it's only possible because this album was produced by 최성원 with 최성원 under the helm, I guess. Let me put it that way.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그댄 왠지 달라요. 지금 이제 작사가로 굉장히 또 유명하셨던 박주현 씨가 원래 1집에서 불렀던 곡인데요. So the lyricist, renowned lyricist, 박주현 sang this version on the first album of 우리 노래 전시회. 근데 이번 리부트 버전에는 또 다른 분께서 이렇게 리메이크를 하셨더라고요. Which was very interesting. Leaving you with 양지원 from 우리 노래 전시회 리부트. 그댄 왠지 달라요.

0: 그냥 가요.
1: 등짝에 동그라미 이상해.
2: 아유, 언니.
3: 여기서 빨래 금지.
2: 아가씨.
3: 그 짝도 오이 금지. 빨래도 팩도 모두 강 안에선 금지요.
2: 예.
1: 네?
2: 뛰는 거 금지.

0: 好，加一个 liu。
1: 对，然后呢，这是一个 liu 结尾的单词。另外呢，再来一个练习一个 tda digu 结尾的单词，来，
0: 듣다
1: 对，熟悉一下 tda。
0: 啊，듣는 모양이다.
1: 듣는 모양이다.
0: 就是现
1: 正好
0: 在
1: 像
0: 正
1: 正
0: 在
1: 在
0: 的。
1: 听。那过去
0: 들은 모양이다.
1: 들은 모양이다. 后面是母音开头的这种语法的时候，一定要把 digu 变成 liu，就是들은 모양이다. 然后呢，将来
0: 将来들을 모양이다.
1: 들을 모양이다 还没有发生
0: 对，
1: 的。
0: 我都会抢答了。我们来通过日常生活的一些对话来练习一下 吧。
1: 好的。那소영씨는김밥을자주먹어요。小英呢，她好像经常吃这个紫菜包饭。
0: 김밥을좋아하는모양이에요。他好像挺喜欢紫菜包饭的样子。
1: 我也早上经常吃紫菜包饭，比较方便。
0: 对。
1: 은혜씨집밖에신문이쌓여있네요。은慧家外面呢堆了好多的这个报纸。
0: 집 밖에 신문이 쌓여 있는 걸 보니 며칠 여행 간 모양이에요. 看他们家堆了那么高的报纸，应该去旅行了几天吧？
1: 应该去旅行了，好像去旅行了的样子。
0: 对。
1: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네요. 那天上呢，乌云密布了。
0: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걸 보니 눈이 올 모양이에요. 天上这么多的云，看起来好像要下雪的样子。
1: 那극장에 사람이 많네요. 剧场里面人好多呀。
0: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정말 재미있는 모양이에요. 看人这么多，应该真的是很有意思的样子。
1: 영준 씨의 얼굴 표정이 안 좋네요. 英俊呢，他的这个脸色看起来，表情看起来好像不太好呢。
0: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 이번에도 승진을 못한 모양이에요. 他表情这么不好，应该这次晋升又无望了。
1: 나영이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0: 아직 안 일어난 걸 보니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한 모양이에요. 就看他起得这么晚，这应该又是熬了夜的样子。
1: 조영 씨가 방학에 뭐 하는지 아세요? 조영 나她假期的时候做了什么，你知道吗？
0: 비행기표를 예매한 걸 보니까 고향에 갈 모양이에요. 看他买了飞机票，好像是要回老家的样子。
1: 有没有找到一个感觉？我们好像
0: 对。
1: 对模样的时候，模样的时候呢，也有的时候呢，它经常性的前面会有一个什么什么 boniga，根
0: 对，
1: 据
0: 普尼
1: 对，
0: 卡。
1: 会跟这个经常会联系在一块儿的。
0: 对，我们再来送上一首好听的歌曲，Tap in Tap 带来的《외로운 건가 봐》。

That was Muse Uprising. 이런 나시오 용사들이요. Rise and shine, heroes. I know that we complain every single day. I know that you guys always see me as a very optimistic person, but in fact, I'm a human being too. So I do sometimes complain about the things that I do, I eat, because I'm just the same human being like you guys are. 우린 참 불평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불평을 근데 하는 것들 중에서는요. 또 누군가에게는 또 평생 바라던 일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투닥거릴 거라는 거 알지만요. You know, no matter which circumstances we're at, we're still going to find our ways to complain.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뒤집어 생각해보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진짜, 우리, 뭐,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지만 또 사랑스러운 모먼트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왜 이렇게 요즘에 휘발유 값이 비싸지는 거지? But you still have a car to fill up your gas, right?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요즘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해?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얘기 참 제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많이 듣는데요. But that means that you're surrounded by good people. So we are probably never going to stop complaining completely. And honestly, that is okay. But once in a while, flipping the thought around can make the same situation feel a little different. And sometimes the thing annoying us today is also proof that something in our life is still there. And that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remember all the time. Whenever we feel like complaining, okay? So for this particular day, no more complain, but let's try to fill up this morning with some good and positive energy, okay? All right, 우리 용사들. 얼마나 많은 우리 용사들께서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Let's find out what kind of heroes today are starting off their morning with Morning Groove. We have some nice and lovely greeting messages from Penguin Killer Morning Global, 호박맨, Dr. Paper, 우리 반장님, Young Age, Mansboro, Happy Life Morning Global, Coco Morning Global, 우리 상민님, 우리 의리의 우리 모그 모닝 그루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매일매일 건네주시는 거 너무 따뜻하고 되게 스윗하신 것 같아요. 2489 Morning Groover said, 요즘 날씨가 진짜 천기 울려, 패기 내려, 같아요. 선풍기 나와, 긴팔 입어, 선풍기 들어가, 긴팔 나와, 여름이야, 반팔 나와, 겨울이야, 자켓 나와. 낮에 밥 먹으러 나갈 때는 아직 여름인데, 늦은 퇴근길에는 어느새 늦가을 날씨네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일수록,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자고, 면역력을 꼭꼭 지키자고요. I know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crazy these days. Yeah, basically we have four seasons in one day. And that's kind of lik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ather. And I'm very proud of it. 되게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한 날씨 참 재밌지 않나요? 감기 예방하기 딱 좋은 날씨여가지고요. 눈치 게임 잘 하시고, 그냥 좀 덥더라도 그냥 몇겹더 챙겨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Even though you would feel a little sweaty during the daytime, you might as well just bring extra layers, okay? For the sake of your own health. 근데 저는 이 청기 백기 게임을 운전할 때 많이 느껴요. 에어컨을 키면은 또 춥고 끄면은 또 덥고 이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So I tried to roll down my window and it was just really noisy. So I don't know what to do when I'm driving. 뭐 엉드를 틀어야 되나? 뭐 틀다 보면은요. 또 무슨 한 1분 이내에 바로 또 더워지고 날씨가 좀 그래요. It is the time of the season, everyone. 그래서 우리가 가을 옷은 항상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Because we don't get to wear autumn outfits that much, right? We only get to wear them in this very, very special given time. And it's pretty short. 그래서 특히나, 제 옷장에서 트렌치 코트는 진짜 새것 같아요. 예,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Because I only get to wear that for like two times in a year.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옷또 이렇게 여러분 입을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입어두시길 바랄게요.
Lazy Groover says 3998.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it's gotten pretty chilly lately. Stay warm and take care and have a great day. I know, right, Lazy Groover? You too have the best day ever. Please take care about yourself. 1675 Morning Group. 썸머님 드림렌즈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근시를 늦춰주면서 잘 때 하는 렌즈라서 드림렌즈인데요. 첫째에 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 둘째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깨워서 렌즈 빼주고 나왔지요. 렌즈가 끼고 빼고 이게 또 엄마 일이라서 다시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혼자 외출도 12시 안에 애들 자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요. So I guess your kids are putting on the dream lens these days for the sake of their eyesight, and it's basically your role, your job, right? 뭐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거를 끼고 빼고 하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소리하게 돼요. 렌즈 뺐어? 렌즈 꼈어? 빨리 렌즈 껴! 막 이러면서 엄마 귀찮아! 막 이러면 렌즈 빨리 끼고 앉아! 막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엄마가 해줬는데 좀 열심히 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들 했었어요. 꽤나 오래 가는 이 드림렌즈. 더 기술이 좋아졌으려나? 잘 모르겠네. 요즘엔 드림렌즈 어때요? Morning Groovers, talk to me. 저한테 말 걸어주세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저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짠하죠? 여러분들. 저 말 많이 걸어주세요. 심심하지 않게. So that I don't get bored.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and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이제 넘어갈까요?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ll right, morning viewers, you guys are talking about the change in the weather these days, how it's chilly in the morning time and how it's gotten a little hot during the daytim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utumn, everyone. There must be some things that you might want to do and try because of this nice changing weather.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막 못 움직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약간 쌀쌀하면서 시원하고 쾌청한 날씨잖아요. So weather's gotten really fresh these days. So I think it's the perfect time for you to enjoy some outdoor activities or start something new, right? So today, I want to ask you about your own bucket list, okay? 오늘은 버킷리스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Not about your life bucket list, of course. 여러분들의 인생 버킷리스트 이런 거 안 궁금합니다. 그런 거 보내주지 마세요. 오늘은요, 가을 버킷리스트입니다.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이번 가을 꼭 이거 하고 말 거야. 나 이거 꼭 쟁취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small things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time. Okay? 여러분들 소소한 것도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So for me, my wish for this season is to go on picnic very often and enjoy this beautiful, beautiful weather. 저는 피크닉을 좀 많이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글램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조금씩 사고 있어요. 뭐 의자, 돗자리, 뭐 조명 등등 이런 걸 좀 사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한 만큼 좀 많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합니다. So, because I have started to buy some equipments for camping, not exactly camping, for glamping and going on picnic, I actually desire to go on as many picnics as possible. 요즘에 뭐 한강도 좋고 노들섬도 되게 핫하고 어디를 가야 되나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겠는데요. 이번 저의 가을 목표는 그거입니다. 이제 좀 가을가을한 여자가 되어보려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너무너무 그동안 썸머썸머 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궁금합니다. What is one small thing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우리 박은희 팀장님도 저랑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 가을에 아이와 함께 뭔가 좋은 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예, 맞아요. 지금 막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우리 박은희 선생님의 미소에는 그 입은 이렇게 웃으시는데 눈은 별로 안 웃으셔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지금. 이게 체력적으로 열심히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부지런히 많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Alright, let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알려주시고요. 가을가을한 노래 들어볼까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ting, Fields of Gold.

I don't know. Seeing this temperature difference every single time on the weather report gets me a little exciting because it really makes me feel like real autumn has arrived. Aren't you guys feeling excited? There are obviously many, many things to do. 여러분들, 제가 또 서울 방송하잖아요. 서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요즘에 서울 덕후가 되었어요. 서울 언박싱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에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을 나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find out.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이번 가을에는 꼭 펭귄 가족 단풍 여행 갈 겁니다. 몇 년을 가야지 하면서 못 가고 있어요. I'm definitely taking the penguin family on an autumn foliage trip this fall. I have been saying that I would go for years but never actually made it. 그러게요. We always come up with many, many excuses for not going on a trip. I think that is probably the reason why we are always told that go on many trips as possible when you have the time to do so. 그래서 여행 갈 수 있을 때 가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어떻게든 꼭 만들어서 이번 가을에 단풍 여행 가셔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올가을에는 고전 명작을 조금 읽어보려고요. 아이들 초등도서로 추천해줘야 하는데 저조차도 내용을 잘 설명하라니 입에서 버벅거려서 초등아이들 명작책이 그림은 적어지고 또 글씨는 약간 크고 이해하기 좋아서 읽기 딱 좋더라고요. 가을가을한 Falling All In You 듣고 싶어요. 목소리 녹아녹아 Shawn Mendes. I know, as a parent, if you want to force your children to read, you actually have to start reading too.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엄마는 막 핸드폰 하면서 너네 책 봐 이러면은 아이들이 아마 설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려는 이 자세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Yep, you might as well read a lot of books for this particular season and enjoy that time with your children. 아이들과 함께 또 교양과 지식이 넘치는 그런 독서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Shawn Mendes, Falling All In You.

Hello there, Subby Morning Groover, leaving me a comment.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신 Subby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our conversation talking about our beautiful bucket list for this autumn season. 어떤 버킷리스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 이번 가을 버킷리스트 이야기 나눠볼게요. 토토 모닝 그룹께서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저는 체중 감량을 버킷으로 삼아봅니다. 딱 3kg만요. 절주도 함께 말이지요. 이 좋은 날씨의 유혹에도 절제하면서 즐기는 마음을 가져보려고요. So losing weight, 3 kilograms of your weight, and you're also going to cut down on drinking too. Although the weather is beautiful, you're going to restrict yourself a little bit to take care about yourself. So that's great. 이렇게 또 즐길 건 즐기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하는 거죠. 뭐 단순히 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을 위한 체중 감량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버킷리스트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체중 감량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you know, talking about losing weight.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you would receive it once I say this. 되게 뭐 좀 재수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랐잖아요.

I've been skinny all my life. 평생 마른 몸으로 제가 살았었는데 체질이 그냥 이렇다 보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you know, since I started a new project, I get to meet a lot of different kind of new people these days. 그냥 저한테 뭔가 인사말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게 마르셨다. 되게 말랐어요, 피디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it's been over 30 something years hearing this, and I don't know what to respond.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되게 말랐어요. 이러면은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말랐고,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이러기에는 또 애매하고. Like, I honestly,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저렇게 뭔가 째려보시는데, 아니, 진짜로 대답을 뭐라고 들으면 좋으세요, 여러분들? Like, I really can't respond. 근데 또 만약에 좀 살집이 있는 분에게는, 되게 뚱뚱하시네요. 이런 말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마른 사람한테는 항상 되게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I sometimes say to them, oh, no, I'm not. Then they're like, yes, you are. You are skinny. Look at you. Look at your legs. Look at your arms. You are so skinny. Then, like, what do I respond? 전좀 약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how I'm supposed to respond on these kind of comments. 재수 없으면은 썸머님 재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좀 뭔가 기발한 대답 보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But anyways, I went off topic. So let's get back talking about our fall bucket list. 우리 짱 모닝 그루버님께서 썸머님, 굿모닝. 저는 이번에 가을에 제 아내랑 또 막둥이랑 가까운 이웃 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올여름 너무 바빴어서 여름 휴가도 같이 못 가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평안하도록 또 응원해 주세요. 오늘 아침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모두 행복하고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 So I want to make a trip to a nearby country with my wife and our youngest fall, this fall. We were so busy this summer that we couldn't even go on a vacation together, and I felt so bad about it. I hope you make some time, really. 여름휴가 근데 다들 뭔가 갈것 같죠? 은근히 못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And we always call it summer vacation, and it makes us feel weird if we don't go anywhere. But wouldn't vacation also count as just staying home and resting while everybody's just out there? 그러니까 꼭 어딜 가야 휴가인가? 집에서 좀 쉬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휴가이고 꼭 어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또 아쉽잖아요. 우리가 안 가면. 그러면은 이제 남들 일하는 가을에 이런 시간을 좀 빌려가지고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We don't always have to go somewhere only during summertime, right? We can always go during this beautiful autumn time too, right? So I really hope you make that chance, make that opportunity to go on a family trip together. 자,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What are some small things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우리 밖에서 든든한 DJ 바께서 저희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YouTube live stream. This song is for 짱 Morning River, George Michael, One More Try.

마른 몸 부럽부럽 이놈의 펭귄 몸뚱이 하 나도 학꽁치가 되고 싶다. 이거 문자 왜 이렇게 귀엽지? 펭귄이라는 그 동물도 너무 귀여운데 이놈의 펭귄 몸뚱이라고 하니까 진짜 펭귄이 뭔가 이렇게 몸 배를 보면서 막 힝! 막 시무룩해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학꽁치가 되고 싶다. 저 어렸을 때 별명 꽁치였어요. 그러니까 말랐는데 또 꽁치구이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꽁치라고. Anyways, Lani Atwale, Morning Groover, Thank you, DJ Ba. 우리 DJ 바구니 팀장님께서 이 발음을 써주셨어요. 닉네임 발음 제가 또 깜빡할까봐. It really helped, indeed. They responded. 저는 키 182에 체중 81, 허리둘레도 92cm, 과체중에 해당하고 복부 비만의 초입니다. 그런 저보고도 말랐대요. 그냥 웃지요. 그냥 숨겨진 살들이 많아요. 그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썸머피디님을 더 예뻐 보이게 할지도요. 오, 약간 부러운데? 키가 182에 체중,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숨겨진 살이 있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남들은 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So, you want me to tell people, oh, no, actually, I have some hidden fat inside me. Yeah.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숨겨진 살이 딱히 있는 게 아닌데 이걸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Why do I have to lie to people just so that they can have a good impression about me? 그러면 저를 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원하는 답인 거예요? 아, 역시, 말도 저렇게 겸손하게 해서 아주 더 예쁘네, 뭐 약간 이런 건가? But then, like, I don't wanna lie. 우리 민줄리나맘님께서는요, 그럴 땐 그냥, 그러게요.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라고, 남의 의견만 말해요. 크크. Okay, so in that case, you would just say like, I know, right? I get that a lot. And just talk about someone else's opinion instead of your own opinion. 아, 이거 괜찮다. 그냥, 그러게요. 이러면 솔직히, 다음에는, 그 사람께서 말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괜찮네. 아, 진짜 말랐다. 아주 그냥. 그러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아니에요. 좀 쪄야 하는데 잘안 되네요. 하시더라고요. So people would respond, No, actually, you're not right. I actually have to gain more weight, but it really doesn't help. 아니면은 제 주변에는 평생 마른 몸으로 살아서 이젠 제가 마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약간 재수없는 톤으로 읽어서 그런데 근데 이거 좀 그래요.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마른 건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별로일 것 같아. 이게 은근히 어렵다니까요. It's pretty tough, morning groovers. Think about it. 얼마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려운데요. 우리 짱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칭찬으로 접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오, 이거 괜찮다. 아, 칭찬 감사해요. 이렇게. 괜찮은데요? 그럼 칭찬 아닌데? 진짜 말랐는데?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Like, nobody would be like, no, that wasn't a compliment. Like, you have to gain weight. 이럴 사람은 없으니까.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se suggestions. You guys are the best.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못다한 사연은 이따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가을엔 재즈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와이프랑 가려고 예매했어요. 아서투 유니원의 Think About You 신청합니다. 자라섬 페스티벌 너무 좋으시겠다. 이런 페스티벌 저도 좋아하는데. 마감됐나요? 명곡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Here is 아서투 유니언 Think About You.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Happy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And also, we have our open chat room in our KTalk app. Look for us on TBS EFM Morning Groove. TBS EFM Morning Groove 카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 가을에는 우리 딸 서영이의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어요. And also sent in a picture of your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I guess she was born in the year 2015. 2015년생인가 봐요. 너무 예쁜 우리 따님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AI로 만드신 거죠? 이거 지하철을 다 그 아이돌들만 하는 생일 축하해 그 메시지가 담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Happy birthday to your beautiful,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오늘 생일 오늘은 아니겠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리 생일 축하 드립니다. Alright, so what are your fall bucket list? 이번 가을에는 이것만은 꼭 하고 말 거야. 더 추워지기 전에 이거 해야지. I am going to get this done before the weather gets cold. What are those, Morning Groovers? Let's find out. 테테파파, Morning Groover께서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아들이랑 낚시 가는 게 이번 가을 버킷리스트입니다. 우선 실내 낚시터로. So you've never done it before, but you might as well try going on fishing with your son. And you get to do that indoors, really? 실내 낚시터가 있구나.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그 실내 뭔가 수영장 어항 같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잡는 거예요? 별게 다 있네 요즘에 진짜. 요즘에 낚시 유행이래요. They say that it's quite popular these days. 요즘에 뭐 항상 우리나라는 붐이 있잖아요. 러닝붐, 등산붐. 근데 요즘에는 뭐 MZ들이 또 낚시를 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골프 유행했다가 뭐 했다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고 바빠요. 이렇게 유행. 그러니까 I guess Korean people in general we just cannot settle for comfort. 우리는 뭔가 그리고 빠르게 지루함을 느끼나 봐요. 이거 유행이면은 막 경험하고 나서 okay, next! 이러면서 또 다음 유행을 쫓아가고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I think we create our own memes too. 우리가 유행도 스스로 또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낚시 다음에는 무엇이고 또 무엇인지 또 음식도 그렇잖아요. 유행하는 음식 진짜 바뀌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This is like so special about Korea. 이게 또 한국의 굉장히 또 특별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선 날씨 좋을 때 또 낚시 아드님과 같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배송반장님, 안녕하세요. 저의 가을 버킷리스트는 가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피곤해서 딸아이랑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한 마음에 10월달 안으로 야외에서 어제 서울 언박싱에서 소개시켜 주신 축제나 즐길거리에 데리고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이가 좋아하는

에버랜땡! 그 자연농원이었죠, 과거에는. 네. 오픈런해서 마감까지 한번 놀아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스러운 날씨에 아침 10월달이니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합니다. So, since you didn't get to spend too much time with your daughter, you might as well take your daughter and to go visit some places, all those festivities, and Seoul, as mentioned in Seoul unboxing program yesterday, and also to go an amusement park and just spend the whole entire day for your daughter. 어떤 방식이든 딸아이께서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날씨 좋을 때꼭이 중에 하나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시간이요. 진짜 여러분들 자꾸 제 프로그램 홍보하게 되네. 서울 언박싱 정말 서울에 있는 알짜배기 정보들 다 모아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딱한 번. 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요일마다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TBS 시민의 방송 가시면 다시 듣기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Oh, jus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missed out on. You know, all of those beautiful and nice detailed information about all the festivals here in Seoul. You can go check that out.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 조국님을 위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coi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코인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바세 바세 바세 후 바세 후 바세 후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바세.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1, 2, 1, 2, let's go!

자 여러분들 유 바이브 우리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바세 바이브 오케이. 오,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해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선물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구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하면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후, 지각 안 했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박세! 박세! 뚜뚜뚜뚜 박세! 박세! 박세! 모든 게 다 박세! 일도 박세! 공부 박세! 모닝글 박세! 이 박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박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그치 무슨 주차장에서 박세 박세 파티라도 한 거니?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왜냐면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실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잡혀가요. 삐뽀 삐뽀 빠세.

싹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공 하나 보니, 이 하나 모닝그룹 탈락. 6497 모닝그룹을 gave it another shot.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car. 이러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 땡입니다. 제 차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 굉장히 요즘 잘 듣고요. So I was able to start my car. And it happened after starting my car. 시동을 걸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Show me.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거 Fifth Harmony, worth it. 들어보실게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나 같이 있잖아. I'm worth it, worth it. Worth it. Give it to me. 자,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놓음. Oh my gosh, this is so annoying. Because if your parking lot does not have enough space, this sometimes happens. You would have a huge car parked right in front of you. Then you can't move. And especially if you leave your home super early in the morning, if you call that person might be asleep, so you cannot do anything.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자리는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러다가 좀 자다가 계속 차 빼진 적 있고 한데, 이사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So I don't have that problem at all once I moved. 자, 썸머가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oh, I love you so, uh-huh.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여러분들 정답 똑똑하게 한번 맞춰보실까요? Ooh, I love you so. 우리 모닝그룹들 오늘 어떤 스타일로 출근하시는지

자, 우리 양구 양구 모닝그룹업계에서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호출도 안 돼서 So the parking lot gate won't open and you couldn't even make a phone call, emergency phone call. 소름이다. 혹시 양구 양구 모닝그룹어 제 앞에 있던 차주인이셨나요? 정답! 여러분, what could possibly happen at a parking lot? 주차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there was a car right in front of me not being able to get out.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man doing? 아, 또 왜 못 나가고 저러시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So he would get off the car and he would approach me saying that, oh, the gate won't open. So can you give it a shot? 그래서 자기가 차를 빼줄 테니까 썸머가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just broken.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아무 그 글자도 안 뜨고 그냥 고장. 근데 거기에 호출 버튼이 있어요. So you can make that emergency phone call if that happens. 그 동그라미 버튼을 딱 눌렀죠. 근데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부시고 그냥 여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the man in that phone call told me that I should just break the gate and just leave.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셔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그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차 남성분과 함께 이거 부셔요? 막 이러면서 We were struggling and we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너무 다행히 거기에서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렇게 막 shake it. 춤을 추면서 우리 관리실에서 계신 직원분이 I'm worth it.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 그분께서 버튼을 싹 눌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름 앞에 있는 분이랑 친분이 생긴 거예요. Because we were standing there for like 10 to 15 minutes. 근데 열리자마자 각자 차로 들어가서 쉥! 이러고. 출발했답니다. So that happened. 1, 2, 3, 4. 제가 이 사례를 말하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지? 본바인가요? 본바스틱?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놀아보신 거 아니에요? 놀 땐 이런 노래 듣지 않나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본바스틱 에어 제시 마타도어 본바스틱 노래입니다.

모닝 그룹 is enjoying it.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핫하네요. This is hot in the studio.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씨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예요 아마. So we don't have the air conditioner on anymore, and it's hot in the studio. I'm sweating. 아닌가 켜주신 건가? 오, 아직 켜주신 것 같긴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지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우와! 오른쪽, 왼쪽, 흔들어!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막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쯤 모닝그룹아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바구니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약간 쭈뼛쭈뼛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one time.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줌바가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기러 간달까요? 동네 어머님들과 흔들어 지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our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듣고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줌바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가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real.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는 내려갑니다. 자, 우리 6213. A new morning group.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그룹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up and I'm also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up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다라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모닝 그루버 헬로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극 내향인인데다가 극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Exhale.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 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아, 내향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 제발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셀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한 적 있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나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쌈싸라 노래에서 오늘 어떤 거 쌈싸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쌈싸라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텅지박 라반 쌈싸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0: cool enough, make it fun.
1: All right, morning groovers. Enough with my show. I have done everything that I'm supposed to do today. 오늘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여러분들 신나게 놀았고요. 뉴스도 하고 이제 날씨도 알려드렸으니까 It's all up to you now. 한 25분 남짓,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가을 버킷 리스트 알려주세요.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your fall bucket list. Our Benny, our listener from the Philippines, said, Good morning. One small bucket list is to enjoy the weather and have to see the falling leaves if I get to visit Korea. You really have to check that out. I have noticed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 of sites where you can enjoy this yellow, red falling leaves. And it's just stunning. 진짜 딱 1년에 딱 한 번 즐길 수 있는 거. 참 계절별로 볼 게 많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I'm sorry if it may sound like we're bragging about our country, but really, like, you have to come every season if you do get to visit Korea. I know it's hard to choose and pick a season, but if you get a chance to, it's really, real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ason. We have different festivals depending on the seasons, different sceneries. Yeah. 그래서 좀 너무 우리나라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절별로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베니 같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놀러오라고 했을 때 어떤 계절을 추천을 하실 거예요? What would be the season that you would want to recommend to a foreigner like Benny when they actually get a chance to visit Korea? Would it be spring, summer, fall, or winter? 넷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저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가을가을한 날씨 경치 느끼면서 맛있는 식사 즐기고 동네 음악당이랑 도서관 정원에서 열리는 가을 음악회 즐기고 얼리버드로 예매해놓은 전시 보고 또 예술의 전당 가을도 느끼려고요. I'm going to enjoy the beautiful autumn weather and views with my friends and family over a delicious meal, hit up the fall concerts held at our neighborhood music hall and library garden, check out an exhibition that I booked as an early bird ticket, and also soak in autumn at the Seoul Arts Center.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전시 보고 음악회 가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완벽한 계획을 이렇게 또 미리 세우셨군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제 그냥 실천만 하시면 되시는 거네. 버킷리스트 달성하기 참 쉽죠. 즐거운 시간, 좋은 공연 많이 들으면서 눈, 귀 다 힐링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상하시면서 가을 감성에도 푹 빠져보시고요. I hope you guys have the best time ever for this beautiful season. I'll be back to you guys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okay? So stay tuned while we have a listen to Green Day 21 Guns.

초롱짱 모닝그룹 메시지 소개하기 전에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ris by Goo Goo Dolls. 별초롱짱님께서 좀 늦은 굿모닝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출근길

네, 인사도 못했네요. So it looks like you have an important event. So that's why you are a little late on the show, but that's all right. Your life is more important than Morning Groove. 어떤 행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행사 잘 치르시고 또 다음 주에 후기 들려주실 거죠? 우리 별출영장 Morning Groove어. 감사합니다. Marco Polo says, 소소한 버킷리스트는 전 장대한 걸로 만타 녀석, 바라쿠다 녀석, 그리고 잭피쉬 녀석 다 만날 수 있기를. 다음 주에 스쿠버 다이빙 가는데 이 녀석들 다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면 꼭 사진 올릴게요. Where are you going for your scuba diving? Is it really true? Do you actually get a chance to encounter manta ray? 만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도? 아, 어디 해외로 가시는구나. 마침 밖에서 스쿠버 다이빙 엑스퍼트. 누구게요? 바로 우리 여영구 감독님 땡.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스쿠버 다이빙 왕년에 하셨었거든요. 예, 아쿠아 우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해외에 가서나 좀볼수 있다고 하네요. 야, 대왕 쥐가오리인가? 만타레이가? 그쵸?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다 만나시면은 안에 사진도 요즘에는 다 찍으실 수 있는 거죠? 오, 너무 멋지겠다. 네, 오늘 버킷리스트. 다짐하신 거잘 다녀오시고요. 또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 live broadcas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Bobby Darin, Beyond the Sea. 스쿠버 다이빙 하시면서 들으라고. 안 들리겠지만.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서영도 김일희 빈산에 봄비 내리고 고구미님께서는 fretless might have been I can't really tell whether it's a fretless. It sounds like an acoustic bass, right? But just a fabulous collaboration of using bass like a traditional instrument. 뭔가 이렇게 가야금이나 검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텍스처로 주법으로 또 이렇게 연주를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Very, I don't know. Fabulous. All I can say is fabulous. So, 빈산에 봄비 내리고는 이 가사 내용이 원래 이제 원 제목이 이 공산 춘우도라는 이 중국 청대의 군인 학자이자 또 시인이었던 대희라는 분의 이제 원작 공산 춘우도를 약간의 각색을 통해서 가사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So the lyrics were adapted from 공산 춘우도, which was a poem by a poet and a painter and scholar from China's Qing Dynasty, I think. 그래서 첫 번째 곡 서영도 김유리 빈산에 봄비 내리고였습니다. Maybe one more track from that same album. 요번은 이제 정표라는 곡인데요. 이거 역시 이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 허난설원의 시를 약간의 각색을 통해서 가사로 이렇게 만든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곡인데 역시 멋진 곡이었습니다. So again, this one was an adaptation of a poem written by one of the Joseon Dynasty's female poet, 허난설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영도 김유리, 정표.

서영도, 김율희, 정표. 와. Love the context of this 국악 and with just a very minimal instrumentation, bass and 판소리. So 정표 was adapted from adaptation of 헌안설원, 조선 중기, 조선 다이너스티 poet 한시 견흥에서 이렇게 약간의 각색을 거쳐서 가사로 탄생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e listened to a couple of tracks from this album. You should check it out. 다른 곡들은 조금 더 이제 편성이 돼 있어서 편곡이 돼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발표된 서영도 김유리의 정담이라는 앨범입니다. Please do check it out.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어가는데 서영도 is known for his, you know, a lot of work with the as a session bassist. He's been just a prolific last you know 10 to 20 years as a session bassist, but just like, you know, he's been busy with his own project as well, and one of which was 서영도 Electric Ensemble. 서영도 Electric Ensemble이라는 그런 밴드는 8-piece 밴드예요. 그래서 이 재즈씬의 어떤 거의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다 이제 포함된 그런 밴드입니다. So 서영도 Electric Ensemble features all the, you know, all-star players from the jazz scene. 기타 정수욱 씨, 신현필 색소폰, 한웅원 드럼, 배선영 트럼펫, 김지석 색소폰, 키보디스트 민경인. So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Korean jazz scene, there are, you know, best players out there. 굉장히 큰 밴드인데 브라스까지 이제 포함된 앙상블의 이제 3집이 발표된 게 이제 몇 년 되었었는데 가물거리는 세상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3집이 발표됐었는데 the third album was titled The 가물거리는 세상 and it featured a lot of vocalists the album 다양한 보컬리스트도 기타리스트들이 featured된 그런 앨범이었는데 and one of my favorite track is the same titled eponymous titled 가물거리는 세상 and this one features the vocalist 백현진 요즘에는 뭐 배우로서도 엄청 활동을 하고 계시죠. 백현진 씨가 featured된 멋진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서영도 Electric Ensemble featuring 백현진 가물거리는 세상

가물거리는 세상 서영도 Electric Ensemble featuring 백현진. I don't think there is anybody in the Korean music scene who can sing this song like 백현진. 이 곡을 어떤 다른 어떤 보컬리스트가 또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Amazing track, I think. 진짜. 진짜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Unfortunately, not that many people know about this song. 이 곡에 대해서 많이 모르신다는 게 굉장히 좀 그런데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발매된 가물거리는 세상 동타이틀 앨범이었는데요. So let me leave you with a track from 백현진. 그래서 서영도 씨에서 약간 백현진 씨로 이어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Of course, 백현진 is known as a very you know active as an artist, as a musician, of course, and also as an actor too. 요즘에는 배우로서도 정말 스크린을 통해서 많이 악역이긴 하지만. 뵐 수 있죠, 백현진 씨. 연기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So, we're going to leave a song called Pit by 백현진, which was released in 2019.

이 빌드업은 진작에 해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한 뮤직비디오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 theme that I, dealt with on this segment a couple of weeks ago as a build-up, but I haven't really quite gotten to the conclusion, the finish line. 2주 정도 전에 이 국내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발굴의 역할을 했던 우리 노래 전시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우리 노래 전시회 is an omnibus album released in 1980s, and it became a great sort of a discovery omnibus album for a lot of people. 그 당시에 이제 드구카의 베이시스트로 활동하기 전인 최성원 씨가 무명 뮤지션 8명을 모아서 만든 옴니버스 앨범이었는데요. 약간 요약본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참여 뮤지션이 전인권, 시인과 촌장, 어떤 날, 이광조, 박주연, 강인원, 양병집 이런 분이었습니다. So these musicians were unknown at the time, pretty lesser known, and that's kind of surprising because these artists left a great mark in the Korean music history, 거장들의 어떤 거장들이신데 그 당시에는 무명이었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발굴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85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럼 빌드업이 무엇인가? So you might be asking, what is the build-up, right? 올해 초에 바로 이 우리 노래 전시회 리부트 라는 타이틀로 앨범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So earlier this year, 최성원 actually came up with a reboot version of 우리 노래 전시회. That is a reboot in 40 years. 40년 만에 이제 리부트라고 할수 있고, 최성원 씨가 직접 총괄 프로듀싱을 하고 여러 명의 굉장히 개성이 강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앨범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So, 최성원 was the executive producer. He oversaw the whole operation as a producer, and he also participated as a lyricist and also composer in a few tracks as well. 그래서 이 곡들을 좀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리부트 앨범인데요.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 제목 자체가 벌써 다시 서울로입니다. The title of the first track is Back to Seoul, which is kind of a very interesting juxtaposition with 제주도의 푸른밤. 왜냐하면 이 제주도의 푸른밤이 이 최성원 씨가 만든 곡인데 그 당시에는 제주도로 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시 서울로라는 제목으로 첫 트랙을 이제 딱 시작을 했다는 게 어떤 시대의 여정 같은 그런 I don't know. It just gave me a really interesting impression to start this album. Seems like a sort of a, I don't know, very interesting journey back to Seoul. 그래서 Lady on the Hill이라는 듀오의 곡인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서울로.

Lady on the Hill 다시 서울로 from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 which was a sort of reincarnated, version of 우리 노래 전시회.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푸른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 제주도의 푸른밤에서 다시 서울로. It just feels like a journey of the times, you know, moving from 제주 back to Seoul. It could be just a personal narrative of Mr. Choi Sung-won, but I felt that way. 그래서 이번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 중에 알려진 분이 많지 않습니다. Probably one of the most known act that participated in this reboot version was this duo, 여유와 설빈. 뭐 지금 여유와 설빈 인디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멋진 음악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분들인데 they are actually from Jeju too. 하지만 여유와 설빈 곡이 참 저는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생각은 자유라는 곡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사가 상당히 좀 특별한 또 오마주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여유와 설빈 생각은 자유.

여유와 젊은 생각은 자유. 보호님께서 일종의 오마주 곡이군요. 한국 대중음악과 음악가들에게 보내는. Yes, exactly. Homage to some of the legendary musicians. If you listen to the lyrics carefully, there are references made to some of the legendary folk musicians like, John Lennon, Bob Dylan.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한대수 선생님, 또 김민기 선생님 이분들에 대한 레퍼런스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좀 줘요, 목말라요, 사랑을 주세요. 아무리 원해도 비는 안 와요. 한대수의 노래처럼 살고 싶어요. 행복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긴밤 지새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고운 아침 이슬처럼 김민기의 노래처럼 걸어갈래요. 서러움 버리고 걸어갈래요. I think that is just a beautiful homage to and made to legendary musicians in Korea and abroad, right? And it makes sense musically too. 참 음악적으로도 너무 이 웃음짓게 하는 그런 레퍼런스이자 오마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Love that track. 여유와 설빈, 생각은 자유. 오늘 we're listening to songs from the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 which is a reincarnated album produced by 최성원 of formerly of 들국화. 포크 곡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곡 같은 경우는 최성원 씨께서 직접 작곡에도 참여하신 곡입니다. This song actually has 최성원 partaking in as a producer and also composer. 들어보실까요? 한가은의 곡입니다. 딱 좋은 하루.

listening to Intaeun 아주 조금만 and before that was 한가은 딱 좋은 하루. We are listening to songs from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 들어보시면 요즘 포크의 이 조류와는 또 다른 느낌의 그렇죠. 다른 분위기로 좀 환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It has a feel that's different from the current wave of folk music, sort of a shift in mood that also feels like a breath of fresh air. 뭔가 이 최성원 씨 때문에 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I think it's only possible because this album was produced by 최성원 with 최성원 under the helm, I guess. Let me put it that way.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그댄 왠지 달라요. 지금 이제 작사가로 굉장히 또 유명하셨던 박주현 씨가 원래 1집에서 불렀던 곡인데요. So the lyricist, renowned lyricist, 박주현 sang this version on the first album of 우리 노래 전시회. 근데 이번 reboot 버전에는 또 다른 분께서 이렇게 리메이크를 하셨더라고요. Which was very interesting. Leaving you with 양지원 from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 그댄 왠지 달라요.

0: 금방 가요.
1: 등짝에 동그라미 이상해.
2: 아유, 언니.
3: 여기서 빨래 금지.
2: 아가씨.
3: 그 짝도 오이 금지. 빨래도 팩도 모두 탕 안에선 금지요.
2: 예.
1: 네.
2: 뛰는 거 금지.

0: 对，
1: 그럼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0: 这个
1: 那
0: 意志呢就比较强烈了，
1: 我
0: 我来
1: 来，
0: 做，
1: 我
0: 我
1: 来，
0: 来翻译啊。잠시 후, 함준우 과장님께서 일정을 소개하시겠습니다. 过一会儿呢，这个汉俊路科长呢，他要对今天的日程马上就要来做一个介绍。
1: 안녕하세요. 한준호입니다. 오늘 견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0: 对，然后
1: 今
0: 这
1: 天
0: 样就
1: 我们的
0: 可
1: 日
0: 以
1: 程
0: 联
1: 是
0: 系
1: 这
0: 下
1: 样
0: 来
1: 的，
0: 了。对，
1: 是。
0: 언제 전화를 주실 거예요? 你什么时候给我电话呀？
1: 내일 오전 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明天上午的时候我打给您吧。
0: 对，大概上午的时候就是委婉的、比较客气的表达了
1: 对，
0: 自己的想
1: 是。
0: 法。
1: 咱们说了这么多，可能大家脑子当中啊会有一些乱了。那我们送上这首조성모带来的《결혼해주겠니》。

That was Muse Uprising. 이런 나시오 용사들이요. Rise and shine, heroes. I know that we complain every single day. I know that you guys always see me as a very optimistic person. But in fact, I'm a human being too. So I do sometimes complain about the things that I do, I eat. Because I'm just the same human being like you guys are. 우린 참 불평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불평을 근데 하는 것들 중에서는요. 또 누군가에게는 또 평생 바라던 일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투닥거릴 거라는 거 알지만요. You know, no matter which circumstances we're at, we're still going to find our ways to complain.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뒤집어 생각해보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진짜 우리 뭐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지만 또 사랑스러운 모먼트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왜 이렇게 요즘에 휘발유 값이 비싸지는 거지? But you still have a car to fill up your gas, right?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요즘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해?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얘기 참 제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많이 듣는데요. But that means that you're surrounded by good people. So we are probably never going to stop complaining completely. And honestly, that is okay. But once in a

while flipping the thought around can make the same situation feel a little different. And sometimes the thing annoying us today is also proof that something in our life is still there. And that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remember all the time whenever we feel like complaining, okay? So for this particular day, no more complain, but let's try to fill up this morning with some good and positive energy, okay? Alright, 우리 용사들, 얼마나 많은 우리 용사들께서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Let's find out what kind of heroes today are starting off their morning with Morning Groove. We have some nice and lovely greeting messages from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호박맨, Dr. Paper, 우리 반장님, Young Age, Mansborough, Happy Life Morning Group, Coco Morning Group, 우리 상민님, 우리 의리의 우리 모그 Morning Group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매일매일 건네주시는 거 너무 따뜻하고 되게 스윗하신 것 같아요. 2489 Morning Groover said, 요즘 날씨가 진짜 천기 울려, 폐기 내려 같아요. 선풍기 나와, 긴팔 입어, 선풍기 들어가, 긴팔 나와, 여름이야, 반팔 나와, 겨울이야, 자켓 나와. 낮에 밥 먹으러 나갈 때는 아직 여름인데 늦은 퇴근길에는 어느새 늦가을 날씨네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일수록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자고 면역력을 꼭꼭 지키자고요. I know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crazy these days. Yeah, basically we have four seasons in one day. And that's kind of lik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ather. And I'm very proud of it. 되게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한 날씨 참 재밌지 않나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여가지고요. 눈치 게임 잘하시고 그냥 좀 덥더라도 그냥 몇 겹 더 챙겨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Even though you would feel a little sweaty during the daytime, you might as well just bring extra layers, okay? For the sake of your own health. 근데 저는 이 청기 백기 게임을 운전할 때 많이 느껴요. 에어컨을 키면은 또 춥고 끄면은 또 덥고 이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So I tried to roll down my window and it was just really noisy. So I don't know what to do when I'm driving. 뭐 엉뜨를 틀어야 되나? 뭐 틀다 보면은요. 또 무슨 한 1분 이내에 바로 또 더워지고 날씨가 좀 그래요. It is that time of the season, everyone. 그래서 우리가 가을 옷은 항상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Because we don't get to wear autumn outfits that much, right? We only get to wear them in this very, very special given time. And it's pretty short. 그래서 특히나 제 옷장에서 트렌치 코트는 진짜 새 것 같아요. 네,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Because I only get to wear that for like 2 times in a year.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옷 또 이렇게 여러분 입을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입어주시길 바랄게요. Lazy Groover says, 3998,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it's gotten pretty chilly lately. Stay warm and take care and have a great day. I know, right, Lazy Groover? You too have the best day ever. Please take care about yourself. 1675 Morning Group, Summer님 드림 렌즈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근시를 늦춰주면서 잘 때 하는 렌즈라서 드림 렌즈인데요. 첫째에 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 둘째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깨워서 렌즈 빼주고 나왔지요. 렌즈가 끼고 빼고 이게 또 엄마 일이라서 다시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혼자 외출도 12시 안에 애들 자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요. So I guess your kids are putting on the dream lens these days for the sake of their eyesight, and it's basically your role, your job, right? 뭐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거를 끼고 빼고 하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소리하게 돼요. 렌즈 뺐어? 렌즈 꼈어? 빨리 렌즈 껴! 막 이러면서 엄마 귀찮아! 막 이러면 렌즈 빨리 끼고 앉아! 막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엄마가 해줬는데 좀 열심히 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들 했었어요. 꽤나 오래가는 이 드림 렌즈. 더 기술이 좋아졌으려나? 잘 모르겠네. 요즘에는 드림 렌즈 어때요? Morning Groovers, talk to me. 저한테 말 걸어주세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저 여기 혼자 있잖아요. 짠하죠? 여러분들. 저 말 많이 걸어주세요. 심심하지 않게. So that I don't get bored.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and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이제 넘어갈까요?

Enjoy this beautiful, beautiful weather. 저는 피크닉을 좀 많이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글램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조금씩 사고 있어요. 뭐 의자, 돗자리, 뭐 조명 등등 이런 걸좀 사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한 만큼 좀 많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합니다. So because I have started to buy some equipments for camping, not exactly camping, for glamping and going on picnic, I actually desire to go on as many picnics as possible. 요즘에 뭐 한강도 좋고 노들섬도 되게 핫하고 어딜 가야 되나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겠는데요. 이번 저의 가을 목표는 그거입니다. 이제 좀 가을가을한 여자가 되어 보려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너무너무 그동안 썸머썸머 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궁금합니다. What is one small thing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우리 박우리 팀장님도 저랑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 가을에 아이와 함께 뭔가 좋은 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예, 맞아요. 지금 막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우리 박은혜 선생님의 미소에는 그 입은 이렇게 웃으시는데, 눈은 별로 안 웃으셔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지금. 이게 체력적으로 열심히 좀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부지런히 많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Alright, let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가을 버킷리스트 알려주시고요. 가을가을한 노래 들어볼까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ting, Fields of Gold.

I don't know. Seeing this temperature difference every single time on the weather report gets me a little exciting because it really makes me feel like real autumn has arrived. Aren't you guys feeling excited? There are obviously many, many things to do. 여러분들, 제가 또 서울 방송하잖아요. 서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요즘에 서울 덕후가 되었어요. 서울 언박싱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에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을 나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find out.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이번 가을에는 꼭 펭귄 가족 단풍 여행 갈 겁니다. 몇 년을 가야지 하면서 못 가고 있어요. I'm definitely taking the penguin family on an autumn foliage trip this fall. I have been saying that I would go for years but never actually made it. 그러게요. We always come up with many, many excuses for not going on a trip. I think that is probably the reason why we are always told that go on many trips as possible when you have the time to do so. 그래서 여행 갈 수 있을 때 가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어떻게든 꼭 만들어서 이번 가을에 단풍 여행 가셔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올가을에는 고전 명작을 조금 읽어보려고요. 아이들 초등도서로 추천해줘야 하는데 저조차도 내용을 잘 설명하라니 입에서 버벅거려서 초등아이들 명작 책이 그림은 적어지고 또 글씨는 약간 크고 이해하기 좋아서 읽기 딱 좋더라고요. 가을가을한 Falling All In You 듣고 싶어요. 목소리 녹아녹아 Shawn Mendes. I know, as a parent, if you want to force your children to read, you actually have to start reading too.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엄마는 막 핸드폰 하면서 너네 책 봐 이러면은 아이들이 아마 설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려는 이 자세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Yep, you might as well read a lot of books for this particular season and enjoy that time with your children. 아이들과 함께 또 교양과 지식이 넘치는 그런 독서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소소한 가을 버킷 리스트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Shawn Mendes, Falling All In You.

Hello there, Subby Morning Groover, leaving me a comment.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신 Subby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our conversation talking about our beautiful bucket list for this autumn season. 어떤 버킷리스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 이번 가을 버킷리스트 이야기 나눠볼게요. 토토 모닝 그룹께서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저는 체중 감량을 버킷으로 삼아봅니다. 딱 3kg만요. 절주도 함께 말이지요. 이 좋은 날씨의 유혹에도 절제하면서 즐기는 마음을 가져보려고요. So losing weight, 3 kilograms of your weight, and you're also going to cut down on drinking too. Although the weather is beautiful, you

I've been skinny all my life. 평생 마른 몸으로 제가 살았었는데 체질이 그냥 이렇다 보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you know, since I started a new project, I get to meet a lot of different kind of new people these days. 그냥 저한테 뭔가 인사말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게 마르셨다. 되게 말랐어요. 피디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it's been over 30 something years hearing this and I don't know what to respond.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되게 말랐어요. 이러면은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말랐고,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이러기에는 또 애매하고, like I honestly,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저렇게 뭔가 째려보시는데, 아니 진짜로 대답을 뭐라고 들으면 좋으세요, 여러분들? Like I really can respond. 근데 또 만약에 좀 살집이 있는 분에게는 되게 뚱뚱하시네요 이런 말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마른 사람한테는 항상 되게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I sometimes say to them, "Oh, no, I'm not." Then they're like, "Yes, you are. You are skinny. Look at you. Look at your legs. Look at your arms. You are so skinny." Then, like, what do I respond? 전좀 약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how I'm supposed to respond on these kind of comments. 재수 없으면은 선머님 재수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하지 마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좀 뭔가 기발한 대답 보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But anyways, I went off topic. So let's get back talking about our fall bucket list. 우리 짱 모닝 그루버님께서 썸머님, 굿모닝. 저는 이번에 가을에 제 아내랑 또 막둥이랑 가까운 이웃 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올여름 너무 바빴어서 여름 휴가도 같이 못 가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평안하도록 또 응원해주세요. 오늘 아침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모두 행복하고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 So I want to make a trip to a nearby country with my wife and our youngest fall, this fall. We were so busy this summer that we couldn't even go on a vacation together, and I felt so bad about it. I hope you make some time, really. 여름휴가 근데 다들 뭔가 갈것 같죠? 은근히 못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And we always call it summer vacation, and it makes us feel weird if we don't go anywhere. But wouldn't vacation also count as just staying home and resting while everybody's just out there? 그러니까 꼭 어딜 가야 휴가인가? 집에서 좀 쉬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휴가이고 꼭 어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또 아쉽잖아요. 우리가 안 가면. 그러면은 이제 남들 일하는 가을에 이런 시간을 좀 빌려가지고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We don't always have to go somewhere only during summertime, right? We can always go during this beautiful autumn time too, right? So I really hope you make that chance, make that opportunity to go on a family trip together. 자,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What are some small things on your bucket list for this fall?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우리 밖에서 든든한 DJ 바께서 저희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YouTube live stream. This song is for 짱 Morning River, George Michael, One More Try.

right. We have a check-in message from our Moony Moony True Moony Morning Groove. Good morning. Okay, so I did ask you guys for an advice of what to respond when I hear the word, oh, Summer, you're so skinny. And a lot of you guys actually responded.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마른 몸 부럽부럽 이놈의 펭귄 몸뚱이 하 나도 학꽁치가 되고 싶다. 이거 문자 왜 이렇게 귀엽지? 펭귄이라는 그 동물도 너무 귀여운데 이놈의 펭귄 몸뚱이라고 하니까 진짜 펭귄이 뭔가 이렇게 몸 배를 보면서 막 힝 막 시무룩해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학꽁치가 되고 싶다. 저 어렸을 때 별명 꽁치였어요. 그러니까 말랐는데 또 꽁치구이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꽁치라고. Anyways, Lani Atwale, Morning Groover, Thank you, DJ Ba. 우리 DJ 바구니 팀장님께서 이 발음을 써주셨어요. 닉네임 발음 제가 또 깜빡할까봐. It really helped, indeed. They responded. 저는 키 182에 체중 81, 허리 둘레도 92cm, 과체중에 해당하고 복부 비만의 초입니다. 그런 저보고도 말랐대요. 그냥 웃지요. 그냥 숨겨진 살들이 많아요. 그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썸머피디님을 더 예뻐 보이게 할지도요. 오, 약간 부러운데? 키가 182에 체중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또. 나름대로의 그런 숨겨진 살이 있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남들은 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So, you want me to tell people, oh, no, actually, I have some hidden fat inside me. Yeah.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숨겨진 살이 딱히 있는 게 아닌데 이걸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Why do I have to lie to people just so that they can have a good impression about me? 그러면 저를 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원하는 답인 거예요? 아, 역시 말도 저렇게 겸손하게 해서 아주 더 예쁘네, 뭐 약간 이런 건가? But then like, I don't want to lie.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는요, 그럴 땐 그냥 그러게요,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라고 남의 의견만 말해요. 크크. Okay, so in that case, you would just say like, I know, right? I get that a lot. And just talk about someone else's opinion instead of your own opinion. 아, 이거 괜찮다. 그냥 그러게요, 이러면 솔직히 다음에는 그 사람께서 말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괜찮네. 아, 진짜 말랐다. 아주 그냥. 그러게요.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아니에요. 좀 쪄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시더라고요. So people would respond, No, actually you're not right. I actually have to gain more weight, but it really doesn't help. 아니면은 제 주변에는 평생 마른 몸으로 살아서 이젠 제가 마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약간 재수없는 톤으로 읽어서 그런데 근데 이거 좀 그래요.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마른 건가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별로일 것 같아. 이게 은근히 어렵다니까요. It's pretty tough, morning groovers. Think about it. 얼마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려운데요. 우리 짱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칭찬으로 접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오, 이거 괜찮다. 아, 칭찬 감사해요. 이렇게 괜찮은데요? 그럼 칭찬 아닌데? 진짜 말랐는데?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Like nobody would be like, no, that wasn't a compliment. Like you have to gain weight. 이럴 사람은 없으니까.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se suggestions. You guys are the best.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못다한 사연은 이따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가을엔 재즈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와이프랑 가려고 예매했어요. 아소토 유니원의 Think About You 신청합니다. 자라섬 페스티벌 너무 좋으시겠다. 이런 페스티벌 저도 좋아하는데 마감됐나요? 명곡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Here is Asoto Union, Think About You.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Summer. Happy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And also, we have our open chat room in our KTalk app. Look for us on TBS EFM Morning Groove. TBS EFM Morning Groove 카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 가을에는 우리 딸 서영이의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어요. And also sent in a picture of your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I guess she was born in the year 2015. 2015년생인가 봐요. 너무 예쁜 우리 따님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AI로 만드신 거죠? 이거 지하철을 다 그 아이돌들만 하는 생일 축하해 그 메시지가 담 긴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Happy birthday to your beautiful, beautiful daughter 서영이 오늘 생일, 오늘은 아니겠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리 생일 축하 드립니다. Alright, so what are your fall bucket list? 이번 가을에는 이것만은 꼭 하고 말 거야. 더 추워지기 전에 이거 해야지. I am going to get this done before the weather gets cold. What are those, Morning Groovers? Let's find out. 테테파파, Morning Groover께서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아들이랑 낚시 가는 게 이번 가을 버킷리스트입니다. 우선 실내 낚시터로. So you've never done it before, but you might as well try going on fishing with your son. And you get to do that indoors? Really? 실내 낚시터가 있구나.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그 실내 뭔가 수영장 어항같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잡는 거예요? 별게 다 있네 요즘에 진짜. 요즘에 낚시 유행이래요. They say that it's quite popular these days. 요즘에 뭐 항상 우리나라는 붐이 있잖아요. 러닝붐, 등산붐. 근데 요즘에는 뭐 MZ들이 또 낚시를 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골프 유행했다가 뭐 했다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고 바빠요. 이렇게 유행. 그러니까 I guess Korean people in general, we just cannot settle for comfort. 우리는 뭔가 그리고 빠르게 지루함을 느끼나 봐요. 이거 유행이면은 막 경험하고 나서 오케이, next! 이러면서 또 다음 유행을 쫓아가고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I think we create our own memes too. 우리가 유행도 스스로 또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낚시 다음에는 무엇이고 또 무엇인지 또 음식도 그렇잖아요. 유행하는 음식 진짜 바뀌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This is like so special about Korea. 이게 또 한국의 굉장히 또 특별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선 날씨 좋을 때 또 낚시 아드님과 같이 즐기시길 바라고요. 우리 배송반장님, 안녕하세요. 저의 가을 버킷 리스트는 가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피곤해서 딸아이랑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한 마음에 10월달 안으로 야외에서 어제 서울 언박싱에서 소개시켜 주신 축제나 즐길거리에 데리고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버킷 리스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이가 좋아하는

는 에버랜드 땡! 그 자연농원이었죠, 과거에는. 네. 오픈런 해서 마감까지 한번 놀아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스러운 날씨에 아침 10월달이니 김동유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합니다. So since you didn't get to spend too much time with your daughter, you might as well take your daughter and to go visit some places, all those festivities in Seoul as mentioned in Seoul unboxing program yesterday, and also to go an amusement park and just spend the whole entire day for your daughter. 어떤 방식이든 딸아이께서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날씨 좋을 때꼭이 중에 하나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시간이요. 진짜 여러분들 자꾸 제 프로그램 홍보하게 되네. 서울 언박싱 정말 서울에 있는 알짜배기 정보들 다 모아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딱한 번. 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요일마다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TBS 시민의 방송 가시면 다시 듣기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Oh, jus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missed out on. You know, all of those beautiful and nice detailed information about all the festivals here in Seoul. You can go check that out.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 조국님을 위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coi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코인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Boss it, boss it, boss it, who? Boss it, who? Boss it, who?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Boss It.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1, 2, 1, 2, let's go!

좋아요, 여러분들. You vibe 우리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Bust the vibe, okay?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가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썸머의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구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하면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후, 지각 안 했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Woo! 빡세요. 빡세요. 뚜뚜뚜뚜 빡세. 빡세. 빡세. 모든 게 다 빡세. 일도 빡세. 공부 빡세. 모닝글 빡세. 이 빡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빡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그치 무슨 주차장에서 빡세 빡세 파츠라도 한 거니?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왜냐면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잡혀가요. 삐뽀, 삐뽀, 빡세.

왔어요.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공 하나 본 이하나 모닝 그룹 탈락. 6497 모닝 그룹 gave it another shot.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car. 띵띵띵띵띵띵 이러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 땡입니다. 제 차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 굉장히 요즘 잘 듣고요. So I was able to start my car. And it happened after starting my car. 시동을 걸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Show me.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거 Fifth Harmony, worth it. 들어보도록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나 같이 있잖아. I'm worth it, worth it. Worth it. Give it to me. 자, 우리 화진 모닝 그룹.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놓음. Oh my gosh, this is so annoying. Because if your parking lot does not have enough space, this sometimes happens. You would have a huge car parked right in front of you. Then you can't move. And especially if you leave your home super early in the morning, if you call that person might be asleep, so you cannot do anything.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자리는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러다가 좀 자다가 깨서 차 빼진 적 있고 한데, 일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So I don't have that problem at all once I moved. 자, 썸머가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oh, I love yourself. Uh-huh.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여러분들 정답 똑똑하게 한번 맞춰보실까요?

우리 양구 양구 모닝그룹업계에서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호출도 안 돼서 So the parking lot gate won't open and you couldn't even make a phone call, emergency phone call. 소름이다. 혹시 양구 양구 모닝그룹업 제 앞에 있던 차주인이셨나요? 정답! 여러분, what could possibly happen at a parking lot? 주차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there was a car right in front of me not being able to get out.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man doing? 아무도 왜 못 나가고 저러시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So he would get off the car and he would approach me saying that, oh, the gate won't open. So can you give it a shot? 그래서 자기가 차를 빼줄 테니까 썸머가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just broken.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아무 그 글자도 안 뜨고 그냥 고장. 근데 거기에 호출 버튼이 있어요. So you can make that emergency phone call if that happens. 그 동그라미 버튼을 딱 눌렀죠. 근데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부시고 그냥 여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the man and that phone call told me that I should just break the gate and just leave.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셔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그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차 남성분과 함께 이거 부셔요? 막 이러면서 We were struggling and we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너무 다행히 거기에서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렇게 막 shake it, 춤을 추면서 우리 관리실에서 계신 직원분이 I'm worth it.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 그분께서 버튼을 싹 눌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름 앞에 있는 분이랑 친분이 생긴 거예요. Because we were standing there for like 10 to 15 minutes. 근데 열리자마자 각자 차로 들어가서 쉥 이러고 출발했답니다. So that happened. 1, 2, 3, 4. 제가 이 사례를 말하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지? 봄바인가요? 봄바스틱?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놀아보신 거 아니에요? 놀 땐 이런 노래 듣지 않나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봄바스틱 에어 제시 마타도어. 봄바스틱 노래입니다.

핵밤 모닝 글버 is enjoying it.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핫하네요. This is hot in the studio.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씨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예요 아마. So we don't have the air conditioner on anymore and it's hot in the studio. I'm sweating. 아닌가 켜주신 건가? 오, 아직 켜주신 것 같긴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지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우와! 오른쪽, 왼쪽, 흔들어요!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막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 칠 모닝그룹어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바구리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약간 쭈뼛쭈뼛 아,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one time.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줌바가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기러 간달까요? 동네 어머님들과 흔들어 지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a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돼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s.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줌바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real.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는 내려갑니다. 우리 6213 A new morning group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 그룹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up And I'm also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up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다라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모닝 그루버 헬로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내향인인데다가 극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 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내향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아 제발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봐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 i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셀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한 적 있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나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쌈싸라 노래에서 오늘 어떤 거 쌈싸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쌈싸라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텅지박 라반 쌈싸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0: Kulina, make it fun.
1: All right, morning groovers. Enough with my show. I have done everything that I'm supposed to do today. 오늘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여러분들 신나게 놀았고요. 뉴스도 하고 이제 날씨도 알려드렸으니까 It's all up to you now. 한 25분 남짓,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들의 가을 버킷 리스트 알려주세요.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your fall bucket list. Our Benny, our listener from the Philippines, said, Good morning. One small bucket list is to enjoy the weather and have to see the falling leaves if I get to visit Korea. You really have to check that out. I have noticed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 of sites where you can enjoy this yellow, red falling leaves. And it's just stunning. 진짜 딱 1년에 딱 한 번 즐길 수 있는 거. 참 계절별로 볼 게 많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I'm sorry if it may sound like we're bragging about our country, but really, like, you have to come every season if you do get to visit Korea. I know it's hard to choose and pick a season, but if you get a chance to, it's really, real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ason. We have different festivals depending on the seasons, different sceneries. Yeah. 그래서 좀 너무 우리나라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절별로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베니 같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놀러오라고 했을 때 어떤 계절을 추천을 하실 거예요? What would be the season that you would want to recommend to a foreigner like Benny when they actually get a chance to visit Korea? Would it be spring, summer, fall, or winter? 넷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가을가을한 날씨 경치 느끼면서 맛있는 식사 즐기고 동네 음악당이랑 도서관 정원에서 열리는 가을 음악회 즐기고 얼리버드로 예매해놓은 전시 보고 또 예술의 전당 가을도 느끼려고요. I'm going to enjoy the beautiful autumn weather and views with my friends and family over a delicious meal, hit up the fall concerts held at our neighborhood music hall and library garden, check out an exhibition that I booked as an early bird ticket, and also soak in autumn at the Seoul Arts Center.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전시 보고 음악회 가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완벽한 계획을 이렇게 또 미리 세우셨군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제 그냥 실천만 하시면 되시는 거네. 버킷리스트 달성하기 참 쉽죠. 즐거운 시간, 좋은 공연 많이 들으면서 눈, 귀 다 힐링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롱장 모닝그룹의 메시지 소개하기 전에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ris by Goo Goo Dolls. 별초롱장님께서 좀 늦은 굿모닝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출근길에 인사도 못했네요. So it looks like you have an important

0: important event, so that's why you are a little late on the show, but that's all right. Your life is more important than Morning Groove.
1: 어떤 행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행사 잘 치르시고 또 다음 주에 후기 들려주실 거죠? 우리 별치롱짱 모닝그룹어. 감사합니다.
0: Marco Polo says, 소소한 버킷리스트는 전 장대한 걸로 만타 녀석, 바라쿠다 녀석, 그리고 잭피쉬 녀석 다 만날 수 있기를. 다음 주에 스쿠버 다이빙 가는데 이 녀석들 다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면 꼭 사진 올릴게요. Where are you going for your scuba diving? Is it really true? Do you actually get a chance to encounter manta ray?
1: 만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도?
0: 아, 어디 해외로 가시는구나. 마침 밖에서 스쿠버 다이빙 엑스퍼트. 누구게요? 바로 우리 여영구 감독님 땡.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스쿠버 다이빙 왕년에 하셨었거든요. 예, 아쿠아 우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해외 가서나 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야, 대왕 쥐가오리인가? 만타레이가? 그쵸?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다 만나시면은 안에 사진도 요즘에는 다 찍으실 수 있는 거죠? 오, 너무 멋지겠다. 네, 오늘 버킷리스트 다짐하신 거 잘 다녀오시고요. 또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 live broadcas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Bobby Darin, Beyond the Sea. 스쿠버 다이빙 하시면서 들으라고. 안 들리겠지만.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5: 버스.

서영도 김율희 빈산에 봄비 내리고 고구미님께서는 fretless might have been. I can't really tell whether it's a fretless. It sounds like an acoustic bass, right? But just a fabulous collaboration of using bass like a traditional instrument. 뭔가 이렇게 가야금이나 거문고 같은 그런 어떤 이 텍스처로 주법으로도 이렇게 연주를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Very, very, I don't know, fabulous. All I can say is fabulous. So, 빈산에 봄비 내리고는 이 가사 내용이 원래 이제 원 제목이 이 공산 춘우도라는 이 중국 청대의 군인 학자이자 또 시인이었던 대희라는 분의 이제 원작 공산 춘우도를 약간의 각색을 통해서 가사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So the lyrics were adapted from 공산 춘우도, which was a poem by a poet and a painter and scholar from China's Qing Dynasty, I think. 그래서 첫 번째 곡 서영도 김유리 빈산에 봄비 내리고였습니다. Maybe one more track from that same album. 요번은 이제 정표라는 곡인데요. 이거 역시 이 조선중기의 여류 시인 허난설원의 시를 약간의 각색을 통해서 가사로 이렇게 만든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곡인데 역시 멋진 곡이었습니다. So again, this one was an adaptation of a poem written by one of the Joseon Dynasty's female poet, 허난설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영도 김율희 정표.

서영도, 김유희, 정표. 와. Love, the context of this 국악 and with just a very minimal instrumentation, bass and 판소리. So 정표 was adaptation of 헌안설원, 조선 중기, 조선 다이너스티 poet 한식 견흥. 에서 이렇게 약간의 각색을 거쳐서 가사로 탄생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e listen to a couple of tracks from this album. You should check it out. 다른 곡들은 조금 더 이제 편성이 돼 있어서 편곡이 돼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발표된 서영도 김유리의 정담이라는 앨범입니다. Please do check it out.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어가는데 서영도 is known for his a lot of work with as a session bassist. He's been just a prolific last 10 to 20 years as a session bassist. But just like he's been busy with his own project as well. And one of which was 서영도 Electric Ensemble. 서영도 Electric Ensemble이라는 그런 밴드는 8피스 밴드예요. 그래서 이 재즈씬의 어떤 거의 스타크 플레이어들이 다 이제 포함된 그런 밴드입니다. So 서영도 Electric Ensemble features all the all-star players from the jazz scene. 기타 정수욱 씨, 신현필 색소폰, 한웅원 드럼, 배선영 트럼펫, 김지석 색소폰, 키보디스트 민경인. So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Korean jazz scene, there are best players out there. 굉장히 큰 밴드인데 브라스까지 이제 포함된. 앙상블의 이제 3집이 발표된 게 이제 몇년 되었었는데 가물거리는 세상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3집이 발표됐었는데 the third album was titled The 가물거리는 세상 and it featured a lot of vocalists the album 다양한 보컬리스트도 기타리스트들이 featured된 그런 앨범이었는데 and one of my favorite track is the same titled eponymous titled 가물거리는 세상 and this one features the vocalist 백현진 요즘에는 뭐 배우로서도 엄청 활동을 하고 계시죠 백현진 씨가 featured된 멋진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서영도 Electric Ensemble featuring 백현진 가물거리는 세상

가물거리는 세상 서영도 Electric Ensemble featuring 백현진. I don't think there is anybody in the Korean music scene who can sing this song like 백현진. 이 곡을 어떤 다른 어떤 보컬리스트가 또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Amazing track, I think. 진짜. 진짜 masterpiece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unfortunately not that many people know about this song. 이 곡에 대해서 많이 모르신다는 게 굉장히 좀 그런데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발매된 가물거리는 세상 동타이틀 앨범이었는데요. So let me leave you with a track from 백현진. 그래서 서영도 씨에서 약간 백현진 씨로 이어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Of course, 백현진 is known as a very you know active as an artist, as a musician, of course, and also as an actor too. 요즘에는 배우로서도 정말 스크린을 통해서 많이 악역이긴 하지만. 뵐 수 있죠. 백현진 씨. 연기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So we're going to leave a song called A Pit by 백현진, which was released in 2019.

이 빌드업은 진작에 해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한 뮤직비디오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 theme that I, dealt with on this segment a couple of weeks ago as a build-up, but I haven't really quite gotten to the conclusion, the finish line. 2주 정도 전에 이 국내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발굴의 역할을 했던 우리 노래 전시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우리 노래 전시회 is an omnibus album released in 1980s.

It became a great sort of a discovery omnibus album for a lot of people. 그 당시에 이제 드구카의 베이시스트로 활동하기 전인 최성원 씨가 무명 뮤지션 8명을 모아서 만든 옴니버스 앨범이었는데요. 약간 요약본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참여 뮤지션이 전인권, 싱거 촌장, 어떤 날, 이광조, 박주연, 강인원, 양병집 이런 분이었습니다. So these musicians were unknown at the time, pretty lesser known, and that's kind of surprising because these artists left a great mark in the Korean music history. 거장들의 어떤 거장들이신데 그 당시에는 무명이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발굴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85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럼 빌드업이 무엇인가? So you might be asking, what is the build-up, right? 올해 초에 바로 이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라는 타이틀로 앨범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So earlier this year, 최성원 actually came up with a reboot version of 우리 노래 전시회. That is a reboot in 40 years. 40년 만에 이제 reboot라고 할 수 있고 최성원 씨가 직접 총괄 프로듀싱을 하고 여러 명의 굉장히 개성이 강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앨범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So 최성원 was the executive producer. He oversaw the whole operation as a producer. And he also participated as a lyricist and also composer in a few tracks as well. 그래서 이 곡들을 좀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리부트 앨범인데요.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 제목 자체가 벌써 다시 서울로입니다. The title of the first track is Back to Seoul, which is kind of a very interesting juxtaposition with 제주도의 푸른밤. 왜냐하면 이 제주도의 푸른밤이 이 최성원 씨가 만든 곡인데 그 당시에는 제주도로 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시 서울로라는 제목으로 첫 트랙을 이제 딱 시작을 했다는 게 어떤 시대의 여정 같은 그런, I don't know. It just gave me a really interesting impression to start this album. Seems like a sort of a, I don't know, very interesting journey back to Seoul. 그래서 Lady on the Hill이라는 듀오의 곡인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서울로.

Lady on the Hill 다시 서울로 from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 which was a sort of a reincarnated, I don't know, a version of 우리 노래 전시회.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푸른 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 제주도의 푸른 밤에서 다시 서울로. It just feels like a journey of the times, you know, moving from 제주 back to 서울. It could be just a personal narrative of Mr. 최성원, but I felt that way. 그래서 이번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 중에 알려준 분이 많지 않습니다. Probably one of the most known act that participated in this reboot version was these duo, 여유와 설빈. 뭐 지금 여유와 설빈 인디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멋진 음악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분들인데 they are actually from Jeju too. 하지만 여유와 설빈 곡이 참 저는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생각은 자유라는 곡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사가 상당히 좀 특별한 또 오마주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여유와 설빈 생각은 자유.

여유와 설빈 생각은 자유. 보호님께서 일종의 오마주 곡이군요. 한국 대중음악과 음악가들에게 보내는. Yes, exactly. Homage to some of the legendary musicians. If you listen to the lyrics carefully, there are references made to some of the legendary folk musicians like, you know, John Lennon, you know, Bob Dylan.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한대수 선생님, 또 김민기 선생님 이분들에 대한 레퍼런스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 좀 줘요, 목말라요, 사랑을 주세요. 아무리 원해도 비는 안 와요. 한대수의 노래처럼 살고 싶어요. 행복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긴 밤 지새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고운 아침 이슬처럼 김민기의 노래처럼 걸어갈래요. 서러움 버리고 걸어갈래요. I think that is just a beautiful homage to and made to legendary musicians in Korea and you know abroad, right? And it makes sense musically too. 참 음악적으로도 너무 이 웃음짓게 하는 그런 reference이자 오마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Love that track. 여유와 설빈 생각은 자유. 오늘 we're listening to songs from the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 which is a reincarnated album produced by 최성원 of formerly of 들국화. 포크 곡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최성원 씨께서 직접 작곡에도 참여하신 곡입니다. This song actually has 최성원 partaking in as a producer and also composer. 들어보실까요? 한가은의 곡입니다. 딱 좋은 하루.

listening to Intaeun 아주 조금만 and before that was 한가은 딱 좋은 하루. We are listening to songs from 우리 노래 전시회 Reboot. 들어보시면 요즘 포크의 이 조류와는 또 다른 느낌의 그렇죠. 다른 분위기로 좀 환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It has a feel that's different from the current wave of folk music, sort of a shift in mood that also feels like a breath of fresh air. 뭔가 이 최성원 씨 때문에 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I think it's only possible because this album was produced by 최성원 with 최성원 under the helm, I guess.

Let me put it that way.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그댄 왠지 달라요. 지금 이제 작사가로 굉장히 또 유명하셨던 박주현 씨가 원래 1집에서 불렀던 곡인데요. So the lyricist, renowned lyricist, 박주현 sang this version on the first album of 우리 노래 전시회. 근데 이번 리부트 버전에는 또 다른 분께서 이렇게 리메이크를 하셨더라고요. Which was very interesting. Leaving you with 양지원 from 우리 노래 전시회 리부트. 그댄 왠지 달라요.

0: 오방 가요.
1: 등짝에 동그라미 이상해.
2: 아유 언니
3: 여기서 빨래 금지.
2: 아가씨
3: 그 짝도 오이 금지. 빨래도 팩도 모두 탕 안에선 금지요.
2: 예.
1: 네.
2: 뛰는 거 금지.

0: girl,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야?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오늘도 우리 부캐 출연자 게스트가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 가사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이 노래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very kindly, very nicely. And our guest will deliver them in their own unique style. So you have to listen very carefully and try to figure out the title of a song, okay? And send in your answer to guess the quiz question. So today, 미영 리, 이미영 씨, a lady who flew a time machine from the 90s,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today. 오늘은 좀 신기술, 타임머신을 타고 오신 90년대에 이미영 씨가 그 서울 사투리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린다고 해요. 여러분들 좀 타임머신 타고 오신 만큼 좀 환영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미영 씨가 과연 어떤 노래 가사를 읽어줄지 기대를 해주세요. So expect a very special song read by our 이미영. Guest. So let's have her in our studio. 이미영 씨.
1: 22살 미영이에요. 전 억압받는 거 싫어요. 정해진 결혼도 싫고요. 자유롭게 연애만 하다가 결혼하고 싶어요. 기억해 주세요. 아,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가 뜨니 해가 중천이더라고요. 아침밥은 패스. 10분 더 자면 기분이 좋거든요. 테이크아웃 커피로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려요. 스토리 속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이는지 저 모르겠어요.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러거든요. 우린 다 이어폰을 꽂은 좀비 같잖아요. 가끔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텐션업 업 펌핑. 요즘 사람들은 가끔 말하더라고요. 힘을 좀 내어보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부석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를요, 제가 옆에서 불러드릴게요. 힘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파이팅 해야죠. 우리 모두 부자 되고요. 파이팅 할 거거든요. Don't give up, never give up.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우리 부석순이는요, 화이팅이 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도 해드릴게요. For your repetitive day, this is song that starts it off. I will sing it right beside you. We just gotta find the strength. What else can we do? 성문 종합영어 공부했거든요. We gotta keep fighting. Let's get rich, alright? Because we are gonna keep pushing forward. Don't give up, never give up. Fighting 해야죠.
0: I'm out of breath. 이분 읽었는데 왜 제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Why am I out of breath, morning groovers? Okay, 임영 씨 감사드리고요. Now hop on your time machine and go back to the 90s or whatever. 여러분들, 목이, 제 목이 쉬었어요. 왜지? 제가 안 읽었는데? Can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이미영 씨? 파이팅 해야죠. 막 부석순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한번 잘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ere is a so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Let's go!

So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부석순 of 17 featuring 이영지, A Biting 해야지. So I guess that was the song that 이미영 씨 was referring to when she read out the lyrics, everyone. Fighting 해야지가 정답이었는데요. 도대체 우리 얼마만큼의 모닝그룹업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Let's find out how many of you got this answer correct. 3998, aka our lazy morning groover. 부석순의 Fighting 해야지였습니다. 미영,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You're welcome. 어, 제가 왜 you're welcome이라고 하죠? 미영 씨 가셨는데 이미 back to the 90s. 예, 90년대로 이제 날아가셨습니다. 어, 우리 93998 morning groover 조금 fighting 넘치시는 기분 드시나요? Because you talked about being lazy. So I hope this song motivated you just a little bit.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옛날 TV에서 보던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라고 제가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I tried.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듯 말듯 하면서 좀 아리송하게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오늘 또 TV 얘기하니까 우리 90년대에도 TV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 이미영 씨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얼짱님 answered. 크크크크 서울 사투리라니. 크크 보이는 라디오의 90년대 필터 씌운 줄. 성문 종합영어에서 영어도 곧잘하는 이미영 씨. Yeah, I mean like if you heard from her lyrics, she actually read out the English lyrics too. She actually translated some part of the lyrics by herself, and she actually read them out in English. So she was pretty good. 역시 영어는 성문 종합영어. 이런 말을 모닝그룹에서 하게 될 줄이야. 6497 모닝그룹을 said 오늘도 이미영님의 기분이가 좋거든요. 이것만 남고 정답은 늘 노래 듣고 맞추네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오늘도 모두 파이팅 하세요, 그루버님들. What a lovely message. Such a soothing message for all of our morning groovers. 진짜 모두 모두 파이팅 하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아직 한 주의 시작이지만 이 파이팅 하나로 한 주를 쭉 버티는 거죠. Right? We're going to be all energized this morning and maintain this energy for the entire week. 선셋 모닝 그루버 까꿍 늦은 인사 대신에 파이팅 해야지. 썸머 누나 크크크. 썸머 누나 부캐 바닥나서 이젠 정말 할 거 없겠지? 이런 걱정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 크크. 계속 나오네요 부캐가. 너무 좋아요. So what if Summer runs out of her alter egos? What happens then? This is some sort of a worry that are completely useless because it always comes out brand new. 그러니까요. 어, 근데 걱정 좀 해주세요. 예, 솔직히 뭐 얼마나 또 오래 가겠어요 이게.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Yeah, some of your favorite characters might actually appear again for some time in the future. So don't get too upset about that. Or, in fact, get excited. Who knows?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뭐 크리스티나 뭐 등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세요. 이미영 씨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미영 씨 will be back for this segment,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opinions about it, let me know.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합격, 탈락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없는지 합격, 탈락 여부 또 문자로 보내주세요. 합격, 탈락. 좋습니다.

Yeah. All right, morning groupers. I'll be back to you guys and introduce you guys more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lives. 오늘 우리 토픽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 보낼 거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생각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we did talk about mosquitoes earlier in the show, and I did mention that we didn't get that many mosquitoes this year because maybe the weather was too hot. But then 박은혜 팀장님 shared me during a song break an article that the mosquitoes will start popping out from now on. And that just gave me the creeps.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더운 여름이 이제 갔으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시즌이라는 그런 기사를 저한테 공유를 주시더라고요. 어우, 소름. 여러분들 모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 쓸데없는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에요. 아무리 방탄 팬, 아미이지만, 아프면 걱정이 되는 동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에라 모르겠다,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크크. 요즘 영어 뮤지컬 주토피아 Try Everything 준비 중이라서 Zoo 노래로 시작합니다. Try Everything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I guess we will play this song for you maybe in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according to our DJ Ba. 그러니까 4부까지 함께 해달라는 이런 저희 박은혜 팀장님의 큰 그림입니다. 연예인 걱정 쓸데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남들 걱정하기 전에 일단 나 자신부터 알뜰살뜰 챙기시는 게 좋겠죠. You know, before worrying about other people, take a good care of yourselves, right? Because you are always the top priority in your life. 서비 모닝그룹, 혹시 김민영 팀장님도 나오시나요? 아니요. 김민영 팀장님은 그 브루노 마스 트레저 노래에만 잠깐 등장하시고요. 아, 김민영 팀장님 등장하실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제가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옥 가신 것 같은데. But anyways. Morning, Goobers.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 드세요? What pops up in your mind before, right before falling asleep? Because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is song.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This is IOI with 갑자기.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This is the high class music session of Morning Groove. 일주일에 단 한 번 음악과 함께 내 몸을 맡기는 시간 정도는 아니고 음악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죠.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So again, it's gonna be another quiz for you. Today we have selected another original track of a song that we are so familiar with. So your job is to listen to that original track and guess an artist who remade the music. 오늘 역시 유명한 원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들 과연 어떤 노래가 들려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들? So we're gonna do that. 여러분들께서는 또 원곡을 들으시면서 이 노래를 누가 커버를 했는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very, very simple as always. 굉장히 쉽고 또 간단한 퀴즈입니다. 누구나 쉽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So today, out of so many great original tracks, I have picked this song. 거위의 꿈 노래 아시나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불러보셨거나 하셨을 텐데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거위의 꿈 by Carnival. 카니발. 이적과 김동률의 카니발이 부른 거위의 꿈. 이것이 바로 원곡이니까요. 이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커버를 했는지 그 뮤지션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f course, the kind summer always gives you a hint, so you gotta listen very carefully to the hint as well.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성 가수이고요, 발라드도 댄스도 그리고 소울 절대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 소울도 다 되는 올라운드형 디바입니다. 디바 really suits right with this singer. She also had a major hit with a song called Friend alongside with 조피디. 우리의 얘기로만. 전 이 노래로 먼저 이 선생님을 접했는데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떠오르는 가수가 있으실까요? 예전에 방송할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she still sings, she's still out there. 굉장히 또 장수하고 계신 올라운드형 디바 가수시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떠오르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Finally,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카니발, 거위의 꿈.

So, yeah. So this really brings back memories, right? Because it's such an inspirational song. 이게 굉장히 영감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주고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힘드시면서 이 노래 듣고 위로를 받으셨구나. 그 마침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인순이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공연을 하러 목요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거위의 꿈을 열창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로. 근데 그때 제 친구가 고3이었는데 뭐 울었대요. 모두가 다 울었대요.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 난 꿈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So yeah, it really made all of the girls in high school to drop into tears while listening to that song live when 인순이 was actually there at my friend's high school.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정답 인순이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캔 모닝 그룹어 정답은 인순이입니다. 인순이이지만 정답은 김추자라고도 하고 싶네요. 김추자님 역시 소울 충만한 분이라. So I did give you a hint that she's a very soulful diva. 근데 사실 김추자 선생님이 그 70년대를 풍미한 소울 가수시잖아요. 그래서 김추자 선생님이 또 같이 동시에 떠오르셨구나. 다양한 답이 왔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쉽진 않았나 봐요. 오늘 정답, 인순이 정답입니다. 인순이 선생님. To give you a background from now on, 카니발 거위의 꿈. This song was released back in 1997 on Carnival's only studio album, 거위의 꿈, was performed by the duo 이적 and 김동률, and the song was written by 이적 and composed by 김동률, using the image of a goose dreaming of flight as a metaphor for holding on to one's dreams despite ridicule and hardship. And later on, 인순이 officially released her remake in January 2007, nearly 10 years after Carnival's original track. And she kept the original lyrics and melody but transformed the song through her powerful dramatic vocal delivery, helping introduce it into an even wider audience. And her version became so popular that many listeners now strongly associate the song with 인순이. And 인순이 had actually been singing 거위의 꿈 on television and at performances before officially recording it, and after appearances including 윤도현's Love Letter and the 2006 year-end music festival drew a strong response, and fans repeatedly requested an official release, which eventually led to the 2007 digital single.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래를 발매를 하신 적이 없고 자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커버곡으로.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등에서 막 공연을 하셨는데 이제 아, 이거 그냥 오피셜로 곡 하나 내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그렉 형도 보고 싶다를 10년 넘게 불렀잖아요. 미즈를 사랑했던 그러다가 보고 싶다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렉 버전의 보고 싶다가 나온 거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And another interesting story is that 김동률 reportedly completed the music first, and 이적 wrote the lyrics in about 20 minutes, everyone. 20분 안에 이 가사를 다 썼다고 해요. 거의 뭐 인간 GPT죠. And yes, the song later took on even greater resonance as a message of hope during the difficult period surrounding Korea's late 1990s financial crisis.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많은 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된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인순이 선생님은 걸그룹 골든걸스로 데뷔 46년 만에 신인상까지 받으셨어요. 정말 멋지시죠? 이라고 또 깨알 정보까지 얹어주셨어요. What a perfect collaboration. 저와 선셋 모닝 그룹어가 함께 콜라보한 오늘의 리메이크 리와인드 아름답게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Beautiful wrap up, isn't it? But this is not the end of the program, Morning Groovers. We still have more of Morning Groove left for you. 아직 프로그램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자, 이 곡, 린순이 선생님 버전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이 노래 감상하시면서 감상평 준비들 하고 계세요. Alright, I'll be back after 인순이 version of 거위의 꿈.

0: 5, 6, 7, 8. We're gonna change the vibe around just a little bit. 과연 조금일까요? 여러분들 분위기 싹 한번 바꿔볼까요? Club time. 여러분들 무슨 시간인지 이제 아시죠? You know what time it is.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All you need is some coins and there you have it. You can just enjoy this time with that amount of money. 여러분 코인 짤랑짤랑 준비되셨나요? 짤랑이들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Boss it, boss it, boss it, who? Boss it, who? Boss it, who? 이 노래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라떼 노래기는 해요, 여러분들. 썸머 기준으로요. DJ 한민의 Show Me Your Boss It. 여러분들, 바세가 과연 뭘까요? 자, 올라가고 있어! We're getting there! One, two, one, two, let's go! Shake it!
1: Let me hear you say!
0: 바세!
1: 바세!
0: 바세!
1: 바세! 바세!
0: 가사가 어쩌 이래? 바세! 바세! 바세! 바세!
1: 바세!
0: 좋아, 여러분들. 유 바이브 우리 쭉 유지하기로 약속해요. 바세 바이브, 오케이?
1: 뚜뚜뚜뚜뚜뚜!
0: 오, 정신없죠? 정신없는 와중에 퀴즈 하나 가볼까요? While you're all messed up and crazy, we're going to throw you a little quiz because I said so. 이 모든 건 다 썸머의 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지금 밖에 DJ 봐, 너무 바쁘시거든요? 지금 이거 DJ 셋 막 이게 찌기찌기찌기 이거 하시면서 되게 바쁘셔가지고 I'm going to take over, okay? 지금 밖에서 폐기고 같이 이렇게 막 믹싱하고 계세요. Oh yeah! DJ 한민, DJ 봐, let's go! 자, 오늘의 TMI 퀴즈는 이겁니다. 자, 썸머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후! 지각 안 했어! 빡세요! 빡세! 빡세! 빡세요! So, why was Summer panicking in the parking lot this morning worrying that she might be late?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주차장에서? Can you guess it?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 또 많은 정답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go! 끌어올려! 빡세! 빡세! 뚜뚜뚜뚜 빡세! 빡세! 빡세! 모든 게 다 빡세! 일도 빡세! 공부 빡세! 모닝글 빡세! 이 빡센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너무 빡센 인생 살아가지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Let's go everyone!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What might happen at a parking lot? 그치 무슨 주차장에서 빡세 빡세 파츠라도 한 거니? 왜 지각을 할 뻔했을까요? But then like, I actually arrived on time actually. 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어요. So there has been a delay of 10 to 15 minutes because of that incident at a parking lot. But then I made it. 왜냐면 제가 또 엄청 미리 오거든요. You know,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variables like this every single time in the morning.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도 좀 일찍 오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Come on Okay Our clever morning groovers are sending their guesses 여러분들 TMI 퀴즈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겠어요? 0121 오랜만에 문자 남기네요 정답은 마이크를 차에 두고 내렸다 So you left your microphone inside your car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청하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a viewable radio, you can see how heavy this microphone is. 여러분, 이거 진짜 양손으로 으쌰 이러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면은 감독님한테 밖에서 혼나요. This is not, you know, portable.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랬다가 횡령으로 잡혀가요. 삐뽀 삐뽀 빠세후 빠세후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는 제가 챙기지 않습니다. So I don't carry around my own microphone. 그래서 땡 과감하게 탈락. 이하나 모닝그룹을 탈락. 6497 모닝그룹을 gave it another shot. 시동이 안 걸리나요? So you couldn't start your car. 이러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 땡입니다. 제 차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 굉장히 요즘 잘 듣고요. So I was able to start my car. And it happened after starting my car. 시동을 걸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Show me.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거 Fifth Harmony, worth it. 들어보도록요. Give it to me, I'm worth it. 나 같이 있잖아. I'm worth it, worth it. Worth it. Give it to me. 자,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해놓음. Oh my gosh, this is so annoying. Because if your parking lot does not have enough space, this sometimes happens. You would have a huge car parked right in front of you. Then you can't move. And especially if you leave your home super early in the morning, if you call that person might be asleep, so you cannot do anything.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차장에 자리는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저도 이러다가 좀 자다가 깨서 차 빼준 적 있고 한데, 일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So I don't have that problem at all once I moved. 자, 썸머가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나 이러다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한 이유 어떤 것들 있을까요? Ooh, I love yourself. Uh-huh. 자,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여러분들 정답 똑똑하게 한번 맞춰보실까요? Ooh, I love yourself. 우리 모닝그룹들 오늘 어떤 스타일로 출근하시는지 Let's go!

자, 우리 양구 양구 모닝그룹업계에서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호출도 안 돼서 So the parking lot gate won't open and you couldn't even make a phone call, emergency phone call. 소름이다. 혹시 양구 양구 모닝그룹업 제 앞에 있던 차주인이셨나요? 정답! 여러분, what could possibly happen at a parking lot? 주차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there was a car right in front of me not being able to get out.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s that man doing? 아무도 왜 못 나가고 저러시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리시는 거예요. So he would get off the car and he would approach me saying that, oh, the gate won't open. So can you give it a shot? 그래서 자기가 차를 빼줄 테니까 썸머가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Because it was just broken.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아무 그 글자도 안 뜨고 그냥 고장. 근데 거기에 호출 버튼이 있어요. So you can make that emergency phone call if that happens. 그 동그라미 버튼을 딱 눌렀죠. 근데 다들 지금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단기를 부시고 그냥 여시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So the man and that phone call told me that I should just break the gate and just leave.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셔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실갱이랬어요. 그 모르는 그 앞에 있는 차 남성분과 함께 이거 부셔요? 막 이러면서 We were struggling and we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근데 너무 다행히 거기에서 Give it to me, I'm worth it. 이렇게 막 shake it. 춤을 추면서 우리 관리실에서 계신 직원분이 I'm worth it.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히 그분께서 버튼을 싹 눌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름 앞에 있는 분이랑 친분이 생긴 거예요. Because we were standing there for like 10 to 15 minutes. 근데 열리자마자 각자 차로 들어가서 쉥! 이러고. 출발했답니다. So that happened. 1, 2, 3, 4. 제가 이 사례를 말하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여러분들, 오우! 이거는요, 뭐지? 봄바인가요? 봄바스틱?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좀 놀아보신 거 아니에요? 놀 땐 이런 노래 듣지 않나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Matador. Bombastic 노래입니다. Looks like our 새빵 morning groover is enjoying it.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핫하네요. This is hot in the studio.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날씨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줄 거예요 아마. So we don't have the air conditioner on anymore and it's hot in the studio. I'm sweating. 아닌가 켜주신 건가? 오, 아직 켜주신 것 같긴 한데. Bombastic air, bombastic. 여러분들 그 제가 옛날에 그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배꼽티 이렇게 입으시고 화려한 그 에어로빅 옷 입으면서 함께 붐바스틱 이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네요. 놀았던 생각은 안 나고. This song reminds me of that aerobics workout with all the other people at the gym and it was pretty exciting. 오,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우와! 오른쪽! 왼쪽! 흔들어! 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They would actually like force you to like not rest. 쉬지 마! 일어나! 저쪽! 오른쪽 빨간 머리! 춤춰! 막 약간 이러면서 우리 공 하나하나칠 모닝그룹어 요즘에는 줌바가 대세죠 라고 했는데요 그런가요? 요즘에 에어로빅 안 하고 줌바 하나요? So, what is more popular? Aerobics or Zumba? 저는 에어로빅보다는 줌바 좋아하기는 해요 줌바 강사였으니까 우리 바구리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줌바 내향인들의 지옥이에요 줌바가 So Zumba is basically hell for those people who are introverts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you have to get over it because only the very beginning part you would feel shy bu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like you would just basically get used to that whole energetic vibe together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약간 쭈뼛쭈뼛 아, 전 뒤에 서서 붐바스틱 조금만 할게요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곡 지나잖아요 바로 지금 노래처럼 이렇게 잘 in the studio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난 외향인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어렵고 just get over that barrier just one time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제발 진짜 재밌어요 1679 줌바가요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기러 간달까요? 동네 어머님들과 흔들어 지키면 얼마나 재밌게요 Yeah, basically, it's like a way for people in a neighborhood for indirectly enjoying this club vibe. 그러니까, 아, 약간 클럽 가기에는 내가 이제 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음악 시끄럽게 돼 거기 막 디스코볼도 있어요. They have their own disco ball and they would actually turn off the light. 그래서 진짜 약간 파티 분위기예요. 그리고 줌바 강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파티가 시작됐습니까?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향인들은 토끼눈이 돼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고 싶고 나 여기 괜히 들어왔어 I don't belong here 이러면서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이러는데 어디 가세요 여기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의 지옥이지만 겪으라면 또 천국인 Zumba a party Alright, another Zumba jam. I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Zumba jam or not. Florida OPPA 오셨어요. GDFR going down for real.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Get down to the floor. 나를 내려갑니다. 우리 6213 A new morning groover,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10살인데 모닝 그룹은 라디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So my daughter is 10 years old and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morning group and I'm also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up as well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 보내주시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막 going down for real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6213 따님분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하기 부끄러워요 If you're too shy to shout out your name Show me your nickname Cause we're going down for real Going down for real 두루루루루루루루 뱀 나오겠는데? 따라라라라라 아나콘다 나가요 5754 ISTJ Morning Groover Hello 흥겨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내향인인데다가
끝 몸치는 그냥 웃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as a huge introvert, you know, I'm just gonna make that smile on my face listening to all of that.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두렵지. 들어가 보면은 내가 그 내향인이고 뭐고 까먹는다니까요. Because your body is actually doing the work. 몸이 힘들면은 아, 내향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아 제발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우리 DJ 바 막 이거 하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뭔가 내향인들이 외향인들에 인해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은근슬쩍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나빴죠. It's going down for real, everyone. 아, 오늘 또 썸머의 어떤 주차 TMI부터 시작해가지고 줌바 얘기까지 엔딩으로 되는 You don't know where the conversation's gonna go. 대화가 어디로 될지 진짜 몰라요. We started from this TMI quiz and then now we have wrapped up with Zumba. 저 2016년에 굉장히 핫한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지금도 이 난리인데. Just imagine how much energy that I would have in my 20s. 그때 진짜 하루에 강습 4개까지 안 들겠어요. I actually led 4 classes in one day back then. 지금 하나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들겠죠. But that was me, everyone. 그렇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또 탄생하고 지금 이런 네,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ext song is Samsara. Samsara. Okay. 우리 Samsara 노래에서 오늘 어떤 거 Samsara 드실 건지 보쌈 아니면 삼겹살? 쌈싸라 많이 드시고요. This is 통지박 라반 쌈싸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I will be back to you guys. 또 차분하게 뉴스 읽어드려야 되니까 Stay tuned!

Yes, yes, yes. We are continuing with our throwback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Latte Kuno입니다. Regarding lunchbox or school meals, we have a message here from our 반장님. 우리 반장님께서 추억의 라떼는 크크 도시락의 야간 자율학습 세대예요.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두 개씩 싸가지고 다녔었는데 코끼리 그림이 그려있는 보온 도시락 두 개 들고 다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두 번 다 도시락을 드셨군요. 그 코끼리 그림 그려있는 보온 도시락에 약간 그런 고무줄 띠 같은 거 두꺼운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거를 또 이제 점심 저녁 둘 다 드셨군요.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JR의 아버님이신 엄대선 모닝그룹업께서 출첵해주셨네요. 모두들 굿모닝 TGIF입니다. 도시락 두 개 다니던 시절이 I guess you two are from the same or similar generation then. 야간 자율학습 할 때에는 그러면 집에 가면 한 뭐 10시, 12시 이렇게 됐었나요? 저는 야간 자율학습은 안 해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석식을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석식 급식. 저는 도시락 세대는 아니고 급식 세대이거든요. So I'm in the generation of school meals. And I am very proud of my school meal. 저희 약간 고등학교에 그런 급식 자부심이 있거든요. A코스, B코스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샐러드 바도 있었고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급식 시간이 항상 기대가 되는 양식, 한식 이렇게 항상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둘 다 먹을 때도 가끔 있었다는 건 안 비밀. And here's a message from 3229.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은 햄이랑 멸치볶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준 엄마가 새삼 대단하고 너무 고맙네요. 그래도 저 엄마가 싸주는 건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었답니다. The side dish that I like the most in my lunchbox is stir-fried ham and anchovies. Looking back now, I realize how truly remarkable and thankful I am for my mom who diligently packed my lunch with care every morning. Even so, I made sure to finish every single bite of the lunch she prepared for me. 맞아요. 도시락은 정말 엄마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긴 그런 추억의 도시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도시락을 잘 싸줬을까요? Well, everyone, we are still receiving your messages. I am still waiting for your messages. 계속해서 라떼 도시락이나 라떼 급식에 관한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추억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Here is a song by the Beach Boys, Good Vibrations.

Oh yes, let's continue with some throwback time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라떼 추억에 빠져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라떼 도시락, 라떼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A message from 0362. 도시락 생각하면 저는 엄마가 떠올라요. 저희 엄마는 직장에 다니셨는데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5개씩 싸주고 출근하셨어요. 고등학생 때 두 개 아시죠? 엄마 고마워요. So when it comes to school lunchbox, I always think of my mother. My mom used to work back then, but she would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packed 5 lunchboxes. Because back then, I needed 2 lunchboxes a day. Thank you, mom. 맞아요. 엄마 진짜 최고예요. 엄마! 엄마가 진짜 they mean the whole world for us, right? 정말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기. 엄마의 사랑은 정말 진심입니다. 우리 사마라 오하나 모닝그룹업께서 저는 급식 세대인데요. 개인적으로 엄마 밥이 너무 맛이 없는데 엄마 미안 가로닫고 중학교 때부터 급식 먹고 키가 엄청 컸네요. 크크크. 정작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이게 키가 크신 게 아니라 급식을 열심히 드시고 키가 크셨다는 그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급식은 또 영양분이 골고루 나눠져 있잖아요. School lunch is very nutritious and it helps you grow taller. 그리고 0362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업께서 고3 때 누나랑 같이 자취하고 있을 때 누나가 담궈둔 여러 가지 과실주를 가을 소풍 다녀와서 친구들과 다 마시고 물로 채워놨다가 누나한테 걸려서 아이고 일주일 동안 도시락 안 싸주셔서 빈 도시락만 가져가서 공범들한테 조금씩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Wow, I can't imagine having no lunch in an empty lunchbox for one week. 아, 근데 또 다들 도시락 싸우니까, 다들 다양한 반찬 싸우니까 한 입씩만 먹으면 뭔가 끼니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벌칙 같은 게 있었군요. 일주일 동안 no 도시락. 우리 엄대선 모닝그룹 밖에서 또 와주셨어요.

우리 영신이 모닝그룹께서 도시락 세대, 저는 초등학교 때 4, 5, 6학년 함께 짝꿍이 남자친구 반찬입니다. 만났었어요. 비엔나 소세지, 멸치볶음. 생각나네요. 하트. 오, 그 친구 이름은 김동석입니다. 이름 적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친구 생각나서 댓글 드렸어요. 우리 김동석 모닝그루버 듣고 계신가요? 우리 영신이 모닝그루버께서 추억 소환해 주셨습니다. Do you remember? Vienna sausage is of course one of those favorite side dish. And of course, fried anchovies, things like that. 아, 참, 비엔나 소세지 너무 맛있지 않나요? 그거 하나면 밥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혜미 모닝그루버께서 저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다 맛있어서 좋은 기억만 있고요. 오히려 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저랑 먹으려고 많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I guess those were the best part of having lunchbox meals. You get to gather with your friends to see and check out which side dish that they have prepared and just eat together. 되게 궁금하잖아요. 도시락을 딱 열어보기 전까지 쟤는 뭐 싸왔을까? 너는 뭐 싸왔니? 한 입만 이러면서 나눠 먹는 그런 소소한 재미. 보통 되게 점심시간 전에 다 먹지 않나요? 뭔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우리 5957 신규 모닝그루버, a new 모닝그루버 texted, Hello, when it comes to lunchboxes, I usually eat lunch at school, but I skipped buying lunch tickets to save money to get a game player, which was hot among high school students back then. That is all I remember from high school. Oh no! Your mother would have been very upset. She would have given you that allowances to help you eat, you know, get healthy and everything, but you were waiting for that moment. You were saving up to get that game player. 아, 근데 저희가 학생 때는 또 돈을 벌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돈 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점심 먹으라고 준 돈 깨알같이 모아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그렇게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배고파도 잘 참았었나 봐요. 지금은 배고픈 거 굉장히 못 참는데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렇게들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So interesting to check out your messages like that. 저는 예전에 외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는 도시락을 엄마가 싸줬었는데 저도 엄마가 싸준 거 너무 맛있어서 I really enjoyed the lunch that my mom prepared for me. So what I did was I wrote a letter to my mom. 저 너무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런치박스 빈대다가 넣어서 다시 엄마 보여줬던 그런 소소한 순수한 기억이 있네요. Anyways, morning groovers, that is all we hav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저희가 선물은요, 5957 morning groover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5957 morning groover is the winner for this. Alright, now let's get to a song break. This is The Birds, Turn, Turn, Turn.